0: 어떻게 보내셨나요?
1: 올해 유달리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심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수련회나 또 여름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또 시원하게 보내는 그런 여름 보냈습니다.
0: 네. 뜨거웠던 여름 또 치열하게 여름 사역 마치시고 오늘 손현우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공부하는 이 책 드디어 여러분 이 성경 역사서를 마무리하고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9월 16일 수요일 함께 공부하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오늘의 책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1: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힌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은 구약 성경 시가서 5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자 구약 전체 18번째 성경입니다. 까닭 모를 엄청난 고난을 겪은 한 의인의 고백과 신앙의 과정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0: 네, 시가서의 첫 번째 책 그리고 의인의 고난을 다룬 책 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아 고난 하면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건데요. 두 번째 힌트 주시죠.
1: 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이자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는 극심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0: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결정적 힌트 주시죠.
1: 네,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 책은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너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긴 성경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0: 와,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가서 첫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고난하면 떠오르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이 책은 무엇인지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을 극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 인물의 이름이자 오늘 공부할 성경의 이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마사지 기능이 아주 크게 들어간 신발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마 지금 건강상 좀 건강 회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많이 많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기까지 친절하게 드립니다. 보기 1번은?
1: 네, 보기 1번은 욥기.
0: 보기 2번은
1: 인기
0: 중에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 이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의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정답 주시면서 또 오랜만에 손현우 목사님 오셨습니다. 파이팅의 메시지도 많이 많이 기대할게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일이니까 그냥 정답 주시면 16번째 오는 분이 그냥 딱 드릴게요. 자, 1번은
1: 욥기.
0: 2번은
1: 인기.
0: 샵 0933 단문 50원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창을 통해서는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0: 생방송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데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치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보내드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라디오를 켜기만 해도 성경 공부가 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오전 9시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부산극동방송을 통해서 청취하고 계시고요. 전국 어디에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왼쪽 상단에 부산 FM을 선택해 주세요. 오늘도 샬롬 채널을 통해서 채팅방 참여하시면 무료 메시지로 문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팔성정 교회 손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요. 목사님, 오늘 첫 곡이 아주 힙했죠.
1: 제가 있을 때 들었던 찬양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힙한 찬양인데요.
0: 아, 네. 그 전 주바라기 찬양 리더시고, 현재는 지구촌교회 예배부 목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한승필 목사님의 싱글 앨범이었는데요. 야, 요새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노래를 만드십니다.
1: 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보컬의 박경호가 함께했고요. 오늘 좀 신나게 어깨춤 쳐 가면서 오프닝 했는데, 사실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그리 신나는 책은 아니에요.
1: 깊은 고난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지요.
0: 아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 속에 이러한 책이 있다는 게 또 위로가 돼요, 목사님.
1: 인생에 우리도 참 힘겨울 때가 있다면, 이해되지 못할 고난을 만날 때인데, 고난의 때에 우리는 많이 의심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하지만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그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읽음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은?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성경책의 이름은 1번 욥기입니다.
0: 와, 네, 욥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약 성경 긴 역사서의 이 항해를 지나와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시가서 욥기 출발하겠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이 다섯 권의 책을 시가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목사님, 이 성경 안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들이 존재하네요.
1: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가득한 성경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읽을 때 이건 시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시가서와 같은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 장르들이 다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0: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시편만 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 욥시, 잠전, 아, 이렇게 다섯 권,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이 다섯 권의 책이 시가서 분류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혹은 지혜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 욥기, 이 세 권의 책은 시가서 중에서도 지혜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1: 네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지혜, 지혜를 알려주시는 책이 있죠. 특별히 뭐 전도서나 뭐 잠언 같은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읽어도, 야, 이건 이런 지혜가 있는가? 라고 생각될 정도의 깊은 지혜가 담긴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0: 네,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욥기는 어떤 책인지 좀 더 깊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문자 메시지로 오랜만에 또 오신 손현우 목사님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오늘 정답 단어들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5843님입니다.
1: 팔송정교회 손현우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욥기 말씀 오랜만에 기대됩니다.
0: 네, 그리고요. 2695님 오셨어요.
1: 정답은 1번 욥기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0: 네, 2888님도 욥기서 오늘 함께 공부하죠. 네, 주님 찬양합니다 하셨고요. 0865님도요.
1: 감사합니다. 1번 욥기입니다.
0: 8921님입니다.
1: 욥기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힘든 시험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욥을 본받고 살겠습니다.
0: 네, 잘 오셨고요. 5715님입니다.
1: 샬롬, 욥기 관계의 고난에 놓인 요즘입니다. 지혜를 주소서 근저 종마겸으로 힘든 제 발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소서 감사합니다.
0: 네. 아, 지금 관계의 고난에 놓여있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이럴 때 진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1: 지혜가 필요하죠.
0: 딱 오늘부터 저희가 닷새간 공부하는 이 지혜서, 시가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아마 5715님도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적적금마겸도 얼른 개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127님 오셨어요.
1: 샬롬, 욥기 딩동 출첵합니다. 인기 있는 오늘도 샬롬, 청취자님들도 욥의 은혜를 보금가는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0: 네, 그리고요 0914님입니다.
1: 샬롬, 1번 욥기입니다.
0: 네, 3874님, 7772님 오셨고요. 앱을 통해서 새싹님들도 들어오고 계시네요. 9396님입니다.
1: 욥기.
0: 잘 오셨고요. 또 4116님, 6001님, 1527님, 5656님 문자 잘 들어왔어요. 4428님, 0928님 오셨습니다. 0322님도 정답 오셨고요. 5799님, 네.

0: 행운으로 선물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4116님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오랜만에 스튜디오 오셨는데 어떠세요?
1: 오랜만에 오니까 더 좋습니다.
0: 우리 손현우 목사님 해맑게 지금 웃고 계시지만 오랜만에 오시는 바람에 생긴 게 또 있어요, 목사님.
1: 성경극장이 뭐예요?
0: 잠시 후에 여러분들, 우리 손현우 목사님 이런 모습 처음이야. 네. 여러분들께서 욕으로 분한 손현우 목사님 연기력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가능하죠?
1: 파이팅!
0: 잠시 후에 목사님과 함께 성경극장으로 돌아올게요. 생방송이에요. 9시 17분 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0: 절망적인 소식을 한꺼번에 듣게 됩니다.
1: 아, 내 모든 재산이 불타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모두 죽었단 말인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0: 이 모든 극심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진짜 드라마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아, 이 욥의 이 독백이 담담하게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참 먹먹하게 만드네요.
2: 욥이 하였던 고백은 감정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슬픔의 고백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0: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연기하셨는데 오늘 목사님의 연기 어땠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극장 오늘 본문 욥기 1장에서 살펴봤는데요.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바로 욥의 고백 중에 빈칸 퀴즈입니다. 목사님 문제 주시죠.
2: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지라. 뭐뭐뭐한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0: 아까 목사님 독백 대사 중에 있었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0: 무엇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정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하신 이 무엇하신일까요? 보기 준비해 주셨죠?
2: 네, 보기 두 가지 있습니다. 네, 보기 1번은 뺏으신 이, 네, 보기 2번은 주신 이입니다.
0: 중에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께서 잘 묵상해 보시면 보기에서 정답이 있죠. 보기 1번은?
2: 보기 1번은 뺏으신 이.
0: 보기 2번은?
2: 주신 이.
0: 샵 0933 단문 50원의 정답으로 욥의 고백 중에 빈칸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주시면서요. 잠시 후에 선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선물은 멀리 안 가 하고 지금 막 여섯 번째 뒤에 오시는 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은
2: 뺏으신 이,
0: 2번은
2: 주신 이.
0: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1번 뺏으셨을까요? 2번 주셨을까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 금방 선물 받으실 분 당첨될 것 같아요. 정답과 함께 오늘도 성경극장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동방의 의인요. 어느 날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마저 모두 죽었다는

0: 네, 요배 명대사 빈칸 퀴즈였습니다. 목사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2번 주신이입니다.
0: 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 근데 목사님 좀 상상이 안 되는 게 요비 갑작스럽게 당한 고난의 크기는 엄청났거든요.
1: 그쵸.
0: 그런데 어떻게 요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1: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은 옳고 선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 욥이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어요.
1: 참 어렵겠죠.
0: 아들 7과 딸 셋. 게다가 이 몸에 또 나중에는 욕창까지 나서 기와로 몸을 긁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모습. 그런데 이 욥의 그 43장 분량이나 된 이 욥기서의 주제가
1: 42장.
0: 네. 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예요.
1: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0: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사실 욥기를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욥기의 주제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위로받는지 모르겠어요.
1: 성경을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참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때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린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지요. 또 욥기를 주신 목적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정답 단어 주시면서 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아까 제가 여섯 번째 분 드린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분 들어왔습니다. 뒷번호 마사지 신발 받으실 분입니다.
1: 네, 뒷번호 9396번입니다.
0: 와,
1: 축하드립니다.
0: 네, 전문 마사지 기업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9396님 축하드립니다. 주소 성함을 안 주신다. 그러면 이 선물 또 다른 분 줘야 되겠네. 아까 당첨되셨던 4116님 그리고 9396님은 얼른 지금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고 주소 성함 있어야 택배가 가는 거예요.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요. 이 욥기 아주 신비로운 책입니다. 총 42장 분량의 책일 뿐만이 아니라 이 욥기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그동안의 역사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1: 완전히 다르죠.
0: 페르시아의 점령당해서 네. 지금 다시 포로기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욥기는 지금 족장시대로
1: 거슬러 올라갑니다.
0: 그러면 주전 2000년경인데
1: 네네.
0: 갑자기 주전 2000년경으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0: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가 이 지금 편집되어 있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1: 네네.
0: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욥기는 총 4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악인도 아니라 의인이 왜 고난받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지요. 구약성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시가세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지혜 문학으로 분류하는데 그 가운데서 욥기는 인간이 삶의 자리에서 직면하는 고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가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살았던 시대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욥이 제사장을 따로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나 재산의 정도를 가축의 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그리고 욥의 수명이 상당히 길게 묘사된 것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욥이 이 족장시대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욥계 구조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욥에게 첫째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닥칩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시험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잘 지키던 욥은 결국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하게 되지요. 세 번째로 이후 욥과 친분이 있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이 논쟁을 벌이는데요. 논쟁의 주제는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해답을 요구하지요. 네 번째로 이후에 젊은 사람 엘리우가 등장하여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룹니다. 엘리우는 고난을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다섯 번째로 욥기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섭리 안에 너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비로소 얻게 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욥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욥기의 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의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고난 속에서도 선하게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우리 고난 수많은 인생의 현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려 알지는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결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난의 원인을 알아내고 이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고난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욥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해서 묵상해 볼 텐데요. 총 분량이 4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42장 전체 도입부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대목은 산문으로 기록돼 있고 안에 이 세 친구와

0: 마지막 엘리후아의 이야기는 또 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 목사님은 어떤 대목으로 함께 큐티하려고 가져오셨습니까?
1: 오늘 저는 42장 중에 1장, 제일 첫 번째 되는 1장인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던 의인 요백에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왔죠. 물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완전한 그런 믿음의 결말을 맺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성경 욥기 1장을 저와 여러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 거거든요. 성경 있으신 분은 펼쳐두시고 같이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선곡해드릴 곡 별 헤는 밤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곡이고요. 별 헤는 밤. 베이스 김대영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와서 욥기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죠.

난덕 욥기 1장 7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0: 오늘의 큐티 가이드 손현우 목사님입니다.
1: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는 이유를 다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 욥기의 시작이 되는 1장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욥기 1장은 그 욥이 가진 부요함보다 먼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올곧은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함,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고 항상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드리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욥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욥의 종들을 죽이고 가축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늘에서는 갑자기 불이 내려와 욥이 소유한 양과 종들을 태워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거친 들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와 집에 내 모퉁이를 쳐서 무너뜨려버립니다. 그 결과 욥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그 많던 재산과 자녀를 모두 다 잃게 되지요. 완전한 절망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복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시고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알 리가 없지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고난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욥은 어떻게 반응한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세상 탓하며 남 탓하며 하나님도 버리고 미쳐버립니까? 아닙니다. 참 대단하게도 욥은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지요. 고난 앞에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욥은 그 고난의 깊은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 당신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욥기 1장 22절인데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절망 가득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입술로 원망하며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욥의 신앙이 세상의 복보다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욥기 1장은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42장 전체를 구성하는 질문을 던지지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세상적인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탄은 욥이 가진 재산과 자녀를 다 없애면 욥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 속에 시험을 당하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복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세상의 복보다 그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 진정한 복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욥처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할만하지요. 그런데 평안이 사라지고 고난이 계속 몰아칠 때 그때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깨져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의 틀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온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 욥이 해야만 했던 고백이지요. 그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너무 힘겨워서 그는 옷을 찢었고 머리를 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욥도 슬픔을 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 버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다 이해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기 성경을 다 읽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 1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이지요.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득한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었는데 왜 이토록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의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고난 속에 나를 향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은 옳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기 1장을 묵상하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왜요? 라는 질문을 하며 의심하거나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욥기 23장 10절 욥의 대답으로 지어진 곡이죠. 아,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목사님 오늘의 핵심 구절 어디로 보십니까?
1: 네, 오늘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0: 네, 오늘 1장 22절 마지막 구절 이 대목을 다섯 번씩 읊조리시면서 오늘 아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벌써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욥기 아마 여러분들 가슴에 큰 울림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책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됐을까 생각하니까요. 오늘 아침 우리도 같은 위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샬롬. 오늘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네, 손은우 목사였습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움 말라. 오늘도 샬롬.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take
1: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동에 살고 있는 고양화 집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방이동의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제가 7월달까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한글 수업을 하는 방과후 교사로 섬겼고요. 9월부터는 새학기부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섬기게 될 계획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시는 고양화 집사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제 생각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오자매였어요. 친척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마다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0: 왜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일하러 나가셨고 저희 다섯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를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후에 계속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던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정착하게 된 것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 교회에 이제 아이들을 세례를 받고 하면서 내 남편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임마누엘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고양화 집사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0: 원로 김복도 목사님부터 지금 현재 김정국 담임 목사님까지 군선교 또 교육에 대한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사 파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김정국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설교 말씀이 따뜻하시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려고 늘 힘쓰시고 노력하시는데요. 설교 그 원고도 항상 다 외워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시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쉬운 그런 결단의 말씀도 매주 이렇게 전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교회의 가장 큰 기둥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네, 그러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1: 고 집사님에게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길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지요.
0: 제가 이렇게 기독학교, 기독유치원을 찾게 된 이유가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안에 어려운 힘든 일들을 어머니께서 홀로 이제 다섯 자매를 키우시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다면 이 어려운 그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만날 때 더 잘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독학교에 보내게 됐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1: 고 집사님을 지금의 교회로 인도하신 집사님이 극동방송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0: 한 7, 8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아는 집사님께서 저를 임마누엘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서 극동방송 한번 들어봐 참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그때 바로 그날부터 이제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사도 왔고 교회 정착도 아직 못한 상태여서 제가 또 마음에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공허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집안에 진짜 24시간을 제가 틀어놨어요. 극동방송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굉장히 저에게 어떤 큰 위로와 힘과 그런 걸 주었죠. 그래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이름입니다.
0: 선교사라는 개념이 해외에 나가고 어렵게 막 복음을 전하는 약간 그런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내가 전파로 만 원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놀라웠어요. 꼭 참여하고 싶었고 그걸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시기에는 정말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이 그 다음 날인가 이랬는데 제가 어머니 생신 선물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마음이 힘든 상태였었는데요. 제가 만 원을 딱 그때 결단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30대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전파 선교사야 너희는 선교사야 하라고 항상 다짐을 해주죠.
1: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겠습니까?

0: 사랑하는 권오은유 아빠, 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제일 고마운 건 하나님 모르던 당신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그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너무 사랑하고 항상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우랑 온유야, 정말 엄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향한 그 계획 잘 알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 사랑하고 축복하고 엄마가 늘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할게.
1: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에 이어 고양화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받으시고 입원 치료를 오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퇴원하셨는데요. 어머님 치매가 좀 천천히 진행되고 남은 그 여생을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신우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전이되거나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드리고 또 저희 친정 언니가 두 명이 또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들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고양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0: 지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이게 이 길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모두 여기에서도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천국가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거듭나야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은 오늘 이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태인의 지도자를 만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는 뚜렷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바 있는 이 엉켜진 실타래를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실타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네, 본 분들은 알아요. 아, 저거 뒤집으면 뭔데, 이거 안단 말이에요. 왜? 봤기 때문에. 뒤로 뒤집어서 안 보여드려도 이걸 한번 본 분들, 설명을 들은 분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제가 뒤집어 드리면 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한번 뒤집어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왕관의 뒷면이 조금 전에 본 그 실타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여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육의 몸을 입고 살면서 세상 것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육안만 떠져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육적으로 눈 뜨고 세상을 보듯이 영적으로 눈 뜬 이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아, 보인다고 하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체험,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표현은 get now, anos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해요. born again. 다시 말하면은 다시 난다, 다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본 어게인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이치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은 될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 아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감겼을 때와 떠졌을 때 대단한 삶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겼을 때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다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가르켜 헛된 인생이라 그럽니다. 잘못된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님과만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감겨졌던 이 육적인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보게 된다는 것과 성령 충만은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성령 충만하니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는 순간 사도 바울이 감겨졌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다시 보게 된 사건, 이게 중생의 사건이요. Born again. 이거는 여러분 다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3 때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했거든요. 똑같은 세상인데 영적인 눈이 떠진 다음에 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공기인데 달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깊이 받고 가면은요, 요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때부터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변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뀌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물이라니까요. 지난주 마신 물이나 오늘 먹는 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 되어 이 물을 마시잖아요. 이게 새 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천국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거듭남에 대한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나는 방법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도구는 첫째 물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물을 가르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거듭나고 생각이 거듭나고 마음이 거듭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내 영혼이 새로워져요. 다시 한번 본 어게인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입으로 먹는 말씀은 성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두셨어요. 누가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거듭났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보았습니까? 거의 그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다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 중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거듭나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으로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으로라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믿으신 겁니까?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이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오신 겁니까? 성령님이 오게 하신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지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여기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더냐? 베드로 사도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이 사실을 네가 알게 되고 네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은 이거는 네가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공부를 대단히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야. 혈육으로 가능케 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네가 고백하고 이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깁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내주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찌 알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확실한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뭘로 알 수가 있는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셋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천국가는 거듭난 사람은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확실한지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다시 회심하고 중생해서 거듭난 이후에 내 삶이 확실하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이거는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자기 자신이. 뭐 물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아느냐? 내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아느냐? 우리 가족들이 압니다. 이야, 우리 아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더니 완전 사람 딴 사람 됐네, 달라졌네, 좋아졌네.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노? 아들 딸들이 압니다. 가족들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바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과 성령의 거듭남을 같이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훅 불어옵니다. 이게 도대체 북서풍인지 서북풍인지 동서풍인지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어왔노?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그 바람에 움직이는 사물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예, 사물이 움직이는 사물. 예, 바람이 불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꽃꽂이. 내가 여기서 이래 바람 일으켜도 흔들흔들흔들. 바람 부네. 바람이 부네. 지금 에어컨이 가동되네. 시원한 공기가 내려오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는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엉겅귀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을 리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뭘 아느냐? 구원받은 자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저 사람 천국 갈 건지 못 갈 건지 금방 안다. 뭘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 말씀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교회에 나와도 천국 못 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 살면 안 되잖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은 무슨 말? 구원받은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이 세 가지 변화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우리 몸을 종합검진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 체크로 삼으시면은 확실합니다. 첫째, 지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 나는 저 세상의 사람들보다 가장 부족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나와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못 갑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정적인 변화입니다. 좋아하던 것이 갑자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싫던 게 좋아집니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기 싫었던 기도, 이상하게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아멘 날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찬송이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오고 싶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착한 일을 자꾸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전에는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간다 그러면, 야, 요즘도 교회 가나? 성경책 읽는다 그러면, 아유, 성경책 그거 공갈치는 거, 그거 사기치는 거 요즘도 읽나? 기도한다 그러면 그 쓸데없는 일 하네. 이랬던 내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아멘, 찬송을 부르고 싶고 아멘, 기도를 하고 싶고 아멘, 불쌍한 영혼들 전도를 하고 싶고 아멘. 갑자기 싫어졌던 것들이 좋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당장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휴대폰 요즘 사용하면은요, 자기가 이용했던 그 기록이 쫙 남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자주 시청했던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뜹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하나만 들여다봐도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폭력적이고 쾌락적이고 아주 세상적이고 향락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늘 표면은 그런 유튜브 채널만 선호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란하고 아주 야비하고 이런 거 가짜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튜브 채널을 딱 열어가지고 지켜보면은요, 그냥 말씀 큐티하는 거, 찬양 듣는 거, 은혜로운 영상물, 참 교양서적에 좋은 강의들, 교수님들의 좋은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쫙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한 채널, 성경 말씀 묵독 읽어주는, 낭독해주는 그런 채널, 또 유수한 목사님들의 좋은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수 상위를 차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신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완전히 끈을 끊어버립니다. 버릴 걸 버려버립니다. 이런 일이 결단이 됩니다. 결단이. 교회는 나오는데 계속 두 집 살림해. 본부인이 있고 또 세컨드가 있고.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기 전에 못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 간음한 자, 음행한 자 못 간다 그랬거든. 계속 반복적으로 도박을 해.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용서 받았다고 확신도 없으면서 또 가서 같은 죄를 반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딱 잘라버립니다. 끊을 것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버릴 것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떠날 것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회개할 것을 완전히 회개해버립니다. 완전히 가다가 리턴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운전해가면 이 글의 끝에는 낭떠러진대. 내가 압니다. 운전해가면서 운전자는 압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왜? 목적지가 이게 아니거든요. 깨달았다면은 중간에 가다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해야 됩니다. 돌아서 해야 됩니다. 평생을 교회에 나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가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야, 내일부터 시험 봐야 되는데 교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시험 공부해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거듭난 부모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에게 내 자식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믿고 이 아이를 축복해 줄 수 있구나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부모의 결단이 맞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구원의 확신이 없든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결단력이 부족하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믿었으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설교 30분만 끝납니다. 그거는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신학생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저의 아내만 곁에서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주일날 한번 와서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말고 진짜 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그게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난 사로서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가서 살아가실 때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에 갈 사람답게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전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꼭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쁨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나가셨죠. 자, 이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기도하시러 나가셨습니다. 낮에는 일하셨겠죠. 예수님은 밤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0: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니엘도 하루 세 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무시로 시간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는 없나요? 예,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방송하는 우리 극동방송,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극동교회 11시, 이것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가요? 11시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가 정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9시에 기도할 수 있고 오후 1시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11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에 주께서 의미를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365일 중에 며칠을 정해놓고 특별히 그곳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 어떤 한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 그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까지를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기도를 끝마쳐야 되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후배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몸에 땀이 날 때까지 기도하라. 네 마음이 심령이 후련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심지어는 부흥사님들은 소나무 한 개 뽑을 때까지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0분 기도할까, 1시간 기도할까 그렇게 정하지 마시고, 몸에 땀이 나고 후련해질 때까지 하는 것도 맞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언제 마쳐야 되나요? 그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평강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 가운데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루에 정한 시간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11시를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나눌 때 각 모든 청취자님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올 때까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의 시간,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뒤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999님, 추석이 다가오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출석 못하는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5년이 지나 장기화되니 구역 식구들도 관심이 멀어지고 주변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또 최근에는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집사님 신앙 잃지 않고 병석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찬양이 있는 극동방송 들으면서 믿음생활 굳건히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사연 보내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이분의 상황이 참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남자분 같아 보이는데 홀로 되고 또 질병도 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서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남자를 창조했을 때 지구상에서는 아담 남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0: 그런데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하와는 아담이 있을 때 창조됐죠. 그래서 하와는 여자는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혼자 외로움을 겪게 하는 그 경험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타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뭔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허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같고, 자신의 상황 가운데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에 지친 이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한번 이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이 처음 지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주변에는 동물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남자에게 외로움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외로움의 가정 속에서 아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같은 상황에 놓여진 이 집사님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연출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기쁘신 뜻 우리가 오히려 찬송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홀로 있을 때 국동방송을 들을 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은 주변에 사람들이 좀 없지만 하나님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 필요한 적절한 돕는 자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5338님, 요즘 감기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가족의 건강과 미래와 소망을 위해서 축복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집안이 많다는 걸 어느 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도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엄마 모나카가 어거스틴 그 방탕한 자식 위해서 거의 30대까지 기도했을 때 결국 그가 기독교의 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엄마의 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한 이 기도가 정말 끝이 없도록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정치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까지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많이 생기게 주시옵소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로본에게 어머니, 그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야이로 아버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엄마 모나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의 건강과 미래와 모든 장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인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이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9215님, 42세인 조카 이다니엘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조카 며느리가 몇 번의 자연 유산이 된 후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꼭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고 풍성히 충분히 공급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자녀를 빨리 갖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기도를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례를 들자면 세 건의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 후에 다 자녀를 낳았고, 가장 극적인 것은 외국에 이민 비슷한 것을 가려고 했는데 자녀가 생기면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한 달에

0: 주니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새 생명을 부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지만 천국 소망을 확신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중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너무 잔가지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하고 연결은 되어져는 있는데 너무 많은 가지가 있어서 영양분이 잔가지 쪽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낸 청취자뿐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맺지 않을 때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스스로 정죄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잔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쳐내시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쳐내야 될 잔가지가 뭔가요를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과 가족 구원까지 오늘 이분이 보내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주제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그렇게 정죄의 신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너무 많은 가지가 있다 보니 영양분이 빼앗겨서 잔가지에게 영양분이 가서 실제 맺어야 될 가지에는 영양분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쳐내야 될 잔가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쳐낼 수 있도록 그것이 우울증이든 우울함이든 게으름이든 나태함이든 간에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쳐내서 정말 본가지 하나 남아 그곳에서 열매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분의 삶 가운데 이제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열매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7576님. 큰딸과 결혼할 사이가 추석을 지나서 마카오에 일관계로 며칠 다녀온다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지켜주시길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결혼까지 주어진 일정들이 순조롭게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외국에 다니고 이런 거 별 그렇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 힘들나? 그냥 잘 갔다 오면 되지. 근데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자녀가 외국에 나가고 혼자 나가고 이게 두려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워낙 이 세상이 좀 너무 험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 마카오에 가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 이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축구하면서 기도하고.

0: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멀 자녀가 멀리 가는 것은 부모에게 편치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자녀가 낳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아,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멀리 여행을 하거나 일로 인해서 그렇게 타지역에 갔을 때 부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는 존재들은 이 땅에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멀리 가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마카오까지 잘 왕복해서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질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죠. 또 이 돈 문제, 재정의 문제. 아,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상대적인 빈곤의 박탈감 정말 큽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보호가 되고 그리고 돈이 우리에게 보호가 된다는 구절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최근에 읽고 아, 이거 20년 전에 제가 알았으면 내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정 부분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일은 복이 이분에게 임해서 이제 지혜를 통한 보호, 하나님을 통한 보호, 그리고 재정을 통한 보호도 발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 안에서 느껴지는 아픔과 무거움이 있습니다. 재정과 돈이 부족할 때 생기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재정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그런 작용을 조금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지혜의 보호도 받고 그리고 재정의 보호도 받는 이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막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느 루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시기를 원하시는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열려서 재정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장 이번 달부터 돈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요,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절망의 벼랑 끝에서 복음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선수 이만수 씨를 아십니까? 홈런 타자 이만수 아시죠? 여러분 이만수 씨가 우리나라 최고의 포수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서 이만수 씨가 야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책을 읽어라.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10년 후를 생각하라. 근시안적으로 지금에 닥친 일만 하지 말고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일기를 쓰라. 이만수 씨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일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거울로 돌아보고 꿈을 키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부터 30세까지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그 양만 해도 제법 됩니다. 한 번씩 지난 일기를 펼쳐보면 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감성에 적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었구나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희로애락이 많이 담겨있지만 일기의 많은 부분들이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인으로 살았지만은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실족한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늘 아래서 지냈지만은 여전히 은밀하게 죄를 짓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내용들이 있고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이 이방 사람들의 죄에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음란, 부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수군수군하고 남을 비방하는 모든 것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러한 고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죄 때문에 탄식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의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민입니다. 여러분, 고민 후에 결과를 모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절망한 다음에 절망의 벼랑 끝에서 8장에서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 결과를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고민이 없어요. 본능대로 먹고 싸고 그냥 볶는 대로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살아요. 타조가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이나 하면 자신이 알을 낳고 나서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신의 알을 밟아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미의 알이 밟히지 않는 몇 마리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본능대로 다 사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 본능입니다. 고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만이 고민을 합니다. 고상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급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하죠. 내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나는 성격이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지식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들,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고민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생각과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고민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상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고 저급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저급한 사람이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생각과 고민과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며 여러분 세상 근심에 찌들려 있으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시작과 중간은 괴롭고 탄식이 나오고 고민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을 이루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고 고심하고 우리가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이 갈급하듯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탄식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건강하고 무병장수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고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고민은 죄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다른 법, 마음의 법에 따라서는 이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법을 따르는 이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자, 목회자, 거룩한 성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내면의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은 아담과 하와, 우리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원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났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도 맞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원죄의 씨앗,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 거듭난 자아가 있고 죄의 법을 추종하는 육신의 자아가 있다. 이것이 치열하게 싸운다고 로마서 7장에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할때 교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데 밤새도록
여러분 거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몰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빠삭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 물고기 없어요.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딱 던졌는데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야, 예수님 대박입니다. 우리 갈릴리에 있는 모든 물고기 다 잡아가지고 갈릴리 부동산 다 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한번 일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의의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문맥이 맞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이 나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와 스승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무지와 불순종과 폐역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그 속에 무덤의 시체의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고 부패한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버리고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탄식하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길을 가다가 자기 죄악에 대한 고민 때문에 졸도까지 했어요. 여러분, 방 안에서 글을 쓰다가 자기 죄성에 고민한 나머지 잉크를 벽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성 어귀스틴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구구절절히 자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세상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진실하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답해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단하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말씀에 비답해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바로 인간의 무능함에 대한 고민입니다. 죄와 무능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무능함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이 무엇이냐? 여러분,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서 가장 가혹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 형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혹하게, 십자가 형태는 완전 피를 마지막까지 다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형수를 끌고 와서 죽은 송장과 합해가지고 비끄러매는 그런 사형법이 있습니다. 비끄러맨다는 게 뭐냐 하면 송장의 배와 내 배가 마주치고 송장의 가슴과 내 가슴이 마주치고 송장의 입술과 내 입술이 마주치고 그리고 큰 끈으로, 풀 수 없는 끈으로 꽁꽁 묶어대는 것입니다. 시간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시체의 송장의 냄새가 고통스럽고 역겹고 무서운 이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것을 견뎌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끈을 혼자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송장과 합하여 보게 되면 죽은 시체와 같고 사망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제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우리가 부

0: 때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죽음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1년에 장례, 집례만 60번에서 70번은 합니다. 저는 젊은 목사지만은 장례, 집례를 할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집례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죽음이 나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병들지 않고 입원하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건강을 잃고 입원을 하고 큰 중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깨닫죠. 건강 하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잃어버릴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학과 건축과 같은 면에서 보게 되면 유능합니다. 미국이 나사에 가게 되면 전시를 해놨는데 우주선을 쏘아서 달나라에 가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한번 서울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123층이 넘는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들, 이 건축학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두바이에 가면 세계 최고의 빌딩들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능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문제,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처럼 무능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선의 근원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할 수가 없어요. 1%라도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서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40세가 되는 동안에 너의 이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말과 일과 행사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문모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자로 여러분 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무명의 생활을 보내고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자신이 철저히 무능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는 무능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무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축구나 탁구, 족구와 같은 운동을 할 때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은요, 힘을 빼야 돼요. 처음부터 뻣뻣하고 온 힘을 주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신의 힘을 하게 되면 부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때도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완전히 빼고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는데 뭔가 잘해보려고 온 힘을 주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힘을 하게 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 다치게 되는 것인데 힘을 빼고 자세를 낮추고 여러분 완전히 뻣뻣함을 내려놓고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낮은 자세에서 운동의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무능을 깨달을 때 이제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이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고 무능함을 알지 못하고 남을 가르치는 자로서 나는 너보다 더 낫다 생각하고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능에 대해서 고민하고 탄식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7장 25절과 8장에 연결이 되는데 로마서 7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1: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0: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울증 환자도 아닌데 갑자기 탄식하다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다 탄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이 다음 주에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누가 복음 앞에 나옵니까? 죄에 대해서, 무능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만이, 바울처럼 고민하는 자만이 주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

0: 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열쇠입니다. 마음 관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늘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적 갈등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도 세례받고 나서 완전히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아무 걱정도 없고 예수 믿으니까 좋은 것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면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옛자를 자극시켜서 육신의 소욕에 따르게 하고 성령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타협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탄식하고 내 무능에 대해서 연약과 허물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을 할 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기도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걱정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세상 근심과 걱정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 근심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우리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죄와 무능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처절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안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16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교단 안팎의 당면과제와 선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현장 소식을 조시연 PD가 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고 권위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은 2차 투표 끝에 김한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항존직 정년 연장과 여성총대 법제화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한 예장합신총회는 박찬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공교회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단독 후보의 과반 득표 실패에 따른 재선거 끝에 신진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강원도 홍천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어 김종희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미자립교회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강원도 정선에서 제116차 총회를 열고 김선배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예장 대신총회는 전자투표 방식을 전격 도입한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이천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이주일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노회 수의 결과 165개 노회 중 54.5%만 찬성해 3분의 2 찬성 요건인 66.7%에 미달함에 따라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 합동총회는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를 만장일치로 재확인하고 기존의 관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연입니다.
0: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어제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이승수 신임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49회기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장종현 예장 백석 대표 총회장은 설교에서 영적 장자교단은 사명을 위해 먼저 책임질 때 주어진다며 교회가 커질수록 허리를 굽히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선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는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과 이정희 기성 전 총회장, 이기용 기성 총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승수 신임 총회장은 백석총회가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영적 장자교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이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최근 불거진 인사사태와 관련해 위성정당의 해악이 표심을 왜곡하고

않고 시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훈 씨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꼼수를 부린 거대 양당과 일부 소수 정당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훈 씨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 사과와 함께 위성 정당 출연을 원천 차단하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선거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과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특수유모차 지원사업 산책으로 연결된 중증장애아동 30가정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특수유모차는 기존 일반 휠체어나 중형 유모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량화 및 등받이 조절 기능, 수유장비 고정용 피딩 폴대 등을 갖추어 중증장애아동의 외출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머니 김미정 씨는 아이와 함께 더 멀리 나가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금광에서 캐낸 원석이 금이 되기 위해서는 1500도가 넘는 불에서 녹고 굳기를 반복하면서 수많은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금이 손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태를 확인하면서 온도도 신경 쓰고 조절해야 하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면 강석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되고 아플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빛나게 쓰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이죠. 오늘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사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길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길이라고 한 글자를 보내주시면 사연 신청 링크 안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나눔도 좋고요. 재미났던 이야기도 좋고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이 시간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길이라고 보내주시면 사연 참여 가능한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CCM 클래식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옹기장이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삶의 고백, 재미난 경험, 말씀 묵상 등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방송가족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길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방법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5번님 그리고 9864번님 모두 길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길이라고 한 글자를 남겨주시면 예수로 스며들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고요. 이야기가 선정되시면 사연 소개와 함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나눈 후에 오늘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패밀리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

내 주변에 진짜 대단한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 이 형님이 평생 정든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 아, 이제는 좀 쉬면서 여유롭게 노후나 즐겨볼까 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웬걸, 남들은 돋보기 안경 쓰고 낚시하러 다닐 나이에 책가방 딱 메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 거야.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지 않냐?

0: 저기요, 혹시 교수님이신가요? 아, 이번 학기 교재는 어디서 사나요?
1: 아이고, 마, 나 교수 아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동기라 하나나. 교수님은 무슨 교수님이고, 마, 편하게 뭐, 형님이라 불러라.
0: 아, 형님이요? 아, 네네. 아, 형님, 근데 신학 공부 엄청 어렵다 했는데 괜찮으세요?
1: 에헤, 내가 뭐 평생 학교에서 을라들 가르치던 사람 아이가 시험 공부 따위는 껌이지는 무슨 아,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마 배우다가 내 머리털이 지금 다 빠진 거 안 보이나? 마 평생 선생님 소리 듣다가 숙제 검사 받으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나나.
2: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시더니 드디어 작년 8월 꿈에 그리던 목사 안수를 딱 받으셨대요. 그리고 바로 이달 9월부터 드디어 협동 목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열정은 아주 20%

0: 김 목사님, 9월부터 협동 목사로 오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마침 청년부 사역이랑 행사가 좀 많은데 체력은 괜찮으시겠어요?
1: 하하,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어땠어요? 네, 청년들보다 새벽 기도도 더 일찍 나오고 마 밥도 더 먹고 청년들이랑 사우나도 가고 마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24시간 풀가동으로 준비 끝났습니다.
0: 어허,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1: 아이고 마, 주여,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 일단은 제가 지금 홍삼 엑기스 한 포 쫙 먹고 사역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29분 56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행복한 만도 선생님의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에서 이제는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로 멋지게 변신하신 우리 행복한 만도 선생님. 인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9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사역의 길 위해 지치지 않는 건강과 지혜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길 저희 방송 가족 여러분과 함께 모두 마음 모아서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와같이 길 가는 것에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좋고요. 재미났던 일 그리고 지금 평소의 기도 제목 등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방법은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길이라고 한 글자를 남겨주시면 사연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매일매일 만나는 성경 한 장 하루 한 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GM 크로스의 해 뜨는 데부터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5235번님께서 아멘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위한 명령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명령은 첫째, 시체를 밤새 두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죄 범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체조차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죽은 사람을 밤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매달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하며 그 사람을 내 마음속 형틀에 계속 매달아 놓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고된 시집살이를 한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겉으로는 네네네 하며 대답했지만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미워하며 정죄했어요. 나무 위에 달아놓고선 곱씹고 또 곱씹으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홀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매달아 놓은 죄인을 당일에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매달아 놓은 수많은 죄인을 그날의 말씀으로 묻어야 합니다.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고하지요. 내가 매달아 놓은 것을 매장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나를 위해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죽을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디 쉽나요? 당장 나와 관련이 없어도 유명한 범죄자의 출소 소식에 왜 나왔냐? 벌써 내보내면 어쩌냐? 하며 이를 가는 게 우리잖아요. 정말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직 매달린 수많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물론 내가 용서하지 못해 매달고 있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마음속에서 장사 지내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예수님이 이미 지셨음을 믿습니까? 거룩을 위한 명령은 둘째,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해요. 3절에서도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라 하지요. 4절에서는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막말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소나양을 발견하면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며 보살필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못 본 채 하든지 몰래 잡아먹어 버리든지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내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남의 가축도 이렇게 돌보라는데 하물며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더 수고하고 더 정성을 기울여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곁에 지체가 소를 잃든 길을 잃든 매사에 못 본 채 하진 않습니까?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며 무관심하지요. 이런 우리를 향해 4절에서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형제를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내가 그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돌려받게 됩니다. 왜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자식을 돌보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 내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내 시간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내 곁에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진 않나요? 정말 저 사람만큼은 돕고 싶지 않다 하는 그는 누구인가요? 상사의 갑작스런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이제는 말씀으로 마음에 술을 달기를 다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지난 겨울 건강하셨던 회장님이 갑자기 폐에 물이 차 병원에 입원하신 뒤 두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평소 너무나 건강하셨기에 준비 없이 맞이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서로 가까이에서 모시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갑작스러운 빈자리가 잘 실감이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입원하신 동안 가족보다 병원에 더 오래 상주했기에 장례를 치르고 상속을 준비하는 동안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생색이 무섭게 올라오고 돌아가신 분을 향한 연민만 남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세 번 나와요. 또 돌보아주고 돌려주라고도 하세요. 몸은 고되고 마음은 생색이 났어도 입원하신 동안 매일 곁을 지켰기에 회장님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받으시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떠올라요. 세상 성공에 늘 목이 말라 있고 돈을 사모하는 저의 허술한 마음에 이번 사건을 통해 믿음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8절처럼 믿음의 튼튼한 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상속 과정의 불만과 이해타산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정죄돼요. 그러나 성공을 위해 입맛에 맞춰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매일 큐티 말씀으로 12절처럼 제 마음에 술을 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을 위해 섬기는 구별된 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출근하면 오늘도 모든 순간 지혜 주시길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죄와 판단이 올라올 때 심호흡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정체성을 함부로 뒤섞지 말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6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비유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죠. 9절부터 12절에는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낙이 를 함께 결의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옷,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반복해서 구별이라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해 부르시고 거룩을 명하십니다.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 귀에 단 옷, 술과 같은 표식,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0: 그러므로 날마다 더욱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직도 땅에 묻지 못하고 매달아 놓은 채 정죄하는 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너 때문이야를 외치는 저희입니다.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때문이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힘든 그한 사람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낼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해하는 모든 악법이 폐하여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9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북한에서도 김장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산과 같은 농촌에서는 고추를 미리 사두려는 장사꾼들이 몰리기까지 한다죠. 이 장사꾼들은 도시에서 생필품과 약품들을 사와서 팔기도 하고요. 다시 고추 같은 농산물을 사서 도시로 가져가 판다고 합니다. 매년 보던 풍경인데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올 가을에는 고추 농사가 잘 안 돼서 먼저 확보하려는 이들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고춧값을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달라고 하는 거죠.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같은 양의 고추를 사는데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게는 15배 가까운 돈이 필요한 수준이 됐을 정도로 북한 돈의 가치가 크게 내려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추 먹는 이빨을 뽑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억압과 통제가 일상인 정당치 않은 북한 사회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고 평안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북한 땅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과 또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목소리로 차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또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서울에서 극동방송과 동행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라는 기도를 남겨주셨어요. 아멘. 피디님, 이곳은 경주예요. 가을바람처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7012님, 경주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출석 인사를 받아본 것 같아요. 7012님, 우리 오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면서요. 지금 우리가 맞는 이 가을 바람, 선선한 주님의 은혜가 정말 북한 땅 가운데도 차고 넘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181님이 봉고차에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친히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뒷좌석이신지 조수석이신지 타고 계신데 운전자 분을 포함해서 몇 분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어떤 분이 주파수를 맞추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선물을 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잘 함께 은혜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저 북한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물이 벌써 도착했어요. 잘 쓸게요. 저도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매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지난달에 선물을 당첨이 되신 제가 어떤 선물 보내드렸을까요? 앞으로도 출석 인사라는 선물로 기도의 한 줄이라는 선물로 OFP데이 함께 해주세요. 북한 땅에도 주님의 향기가 많이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 한 줄 한 줄 정말 귀한 우리 기도로 우리 마음으로 나눠주고 계신데 항상 듣는 찬양 극동 방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니 파주에 삼기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도 남겨주셨고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은 날씨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오늘 하루, 북한에도 이런 자유로운 삶이 허락되기를 하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참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우리 4189님께서 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회가 북한 땅에도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그 지역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오늘도 만나보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 편 차이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을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셨던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신 분, 그리고 북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기쁨의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신 이 총 두 분께 정답 도전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두 분께 우리 출석 인사 선물을 약속하면서 한편 차이 문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김장을 준비하면서 고추를 미리 사들이는 북한의 장사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뭐 고추나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생필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도 도시에서 사와서 농촌 지역에서 팔고, 농촌에선 그렇게 사가서 또 도시에서 팔고,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을 부르는, 북한에서 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편차의 문제는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며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너무 흥미롭고 예쁜 말 아닌가요? 달리기 장사꾼, 메뚜기 장사꾼. 4735님은 장마당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쵸, 장마당에서 이 물건들을 오고 가면서 파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를지, 이 장사꾼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요. 달리기 장사꾼이 1번이고요, 메뚜기 장사꾼이 2번입니다. 두 분이 탁 1등 2등으로 도착하신 두 분이, 한 분은 1번이요 하셨고 한 번은 아주 자신있게 2번 메뚜기 장사꾼이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이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려면,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사이를 오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저희가 문제를 몇 번이나 내드렸던 통행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그 경계, 그 어느 곳에서는 이 통행증을 검열하는 곳이 있죠. 근데 여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매번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웬만한 달리기 실력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과 함께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물론 통행증을 지니고 합법적으로 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야겠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은, 이 힌트를 들으시기 전에는 오답자가 거의 80-90%네요 근데 이 오답도, 오늘 내는 오답도 사실 뜻이 있는 말이라고 해요. 오늘 오답도 쓰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호칭하는 이 표현,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혹시나 뇌물을 요하는 검열이 필요할까 싶어서 몰래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하지만 지역사회 꼭 필요한 이 장사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도 이렇게 한 뼘 한 뼘 좁혀가면서 우리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함께하는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요. 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신 우리 4614님의 마음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이미 그 경주를 시작한 줄을 믿으면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오 해피데이 한 뼘 차이 정답을 기다리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먼저는 찬양 후에 또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에 나온 지 2개월, 3개월, 한 계절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0: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1: 네.
0: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행을 제가 했어요.
1: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예, 그 중국에 있을 때.

0: 네, 제가 신앙생활 할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1: 교회 통해서 알게
0: 교회 통해서.
1: 분을 통해서. 네, 네.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네.
1: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 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근데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0: 네.
1: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오신 거죠?
0: 네.
1: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0: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제 그 라오스에서 공부하고
1: 아.
0: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1: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0: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1: 한
0: 있었어요.
1: 한 달?
0: 네.
1: 다른 분에 비하면
0: 다른 그래도... 분들은 다 석 달 있었는데 네. 저는 한 달밖에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중국, 이 한국으로 올 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네. 남겨두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 때 뭐 예전에서 공부 한 뭐 석 달 하고 또 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네.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 네.
0: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도착해가지고 이 석 달 있어야 된다. 또 뭐 대사관에 몇 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간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저거 이 예수원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1: 네.
0: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랬는데 매일 아침 중심 저녁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한 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딱 한 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만에 지금 그때 그 경찰이들이 다 채가지고 거기 라오스 경찰들이 다 채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1: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 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0: 알고 계시는 아시는 분이시에요. 맞아요. 네.
1: 네. 그렇게 한 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나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0: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네.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 항문 낭종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 할 수가 뭐 한 것이 없어요. 기도받기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비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대 병원에 가가지고
1: 네.
0: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배 이 집안도 아마 그 돈 때문에 그런지 아 수술 안 하고 군항 치고 약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군 병원에서 그 검사할 때는 그거 이거 야 수술 안 하면은 그 자기 꿈농을 못 한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 받고 왔는데 작은 병원 가니까 그래서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 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 안 되면은 돈이 모자라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보내주겠으니까 어떻게 네.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자야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도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1: 아멘.
0: 기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1: 의료진의 손 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0: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1: 제가 매일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부모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네. 우리 구로톡의 성도들과 또 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지 않을 것이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아멘.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0: 아멘. 네.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1: 네.
0: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5633 우리 청취자분, 오늘 함께한 드보라 자매님의 기도 꼭 이뤄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그 이름이 선포되길 소망하는 마음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생명 신의가를 거니는 드보라 자매님의,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계속해서 함께 할까요?

이렇게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중입니다. 멈추지 말고 늦더라도 꾸준히 달려서 결승점을 능히 통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와, 0610님. 0610님은 우리 정답을 틀렸어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오늘 한병 차이 문제가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고추를 사다가 평양에 가서 고추를 파는, 평양에서 의약품이랑 생필품을 사다가 농촌에 가서 내다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북한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을 오가면서 파는, 지역 간에 있는 그 물건들을 오가면서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참 같은 나라인데 어쩜 이렇게 언어가 틀릴까요?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1494님은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도전해 주셨네요. 저도 북한 땅 곳곳을 이곳저곳 달려보고 싶어요. 4316님, 가까이 있어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땅이 그냥 궁금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마석에서 출근길에 점점점 하셨어요. 4316님, 그냥 궁금한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북한을 향해 갖는 물음표를 말씀과 기도로 마침표를 찍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복음 통일의 그날을 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전해주시는 분들 중에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 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곡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정답은,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달려갈 그날을 꿈꾸면서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1번 달리기 장사꾼입니다. 한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매로 공급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을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메뚜기 장사꾼이라는 말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 장사꾼은 허가된 매대가 아닌 매대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단속이 오면 정말 메뚜기처럼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이 장사꾼들을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꼭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50대예요. 멸치를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6531님.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얼른 이뤄주신다면 우리 그 소망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씩 알아갑니다. 저도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정답이 달리기 장사꾼이군요. 어플리케이션도 남겨주셨고요. 메뚜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든 곳이 북한이 아닐까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뚜기처럼 복음이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새싹회원이신 2326님도 보내주셨어요. 아, 메뚜기처럼 복음이 달려갈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의 기도의 기도의 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방송 듣습니다. 채널 돌리다가 익숙한 찬양이 흘러나와서 고정하셨대요. 5085님 잘 오셨어요. 부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까지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도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오늘도 소망하고 또 약속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제가 방송 후에 한 분 한 분을 문자를 읽어가면서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루터 증언 글이 칼빈 선생님이 이 개혁운동이 학문과 영성을 겸비했어요. 이 세 분 어른도 학문성의 최고의 학문성이었어요. 교수였고 책을 칼 기독교 강조 보세요. 정말 그 속에 진주 같은 말이 없나. 그러나 그 어른들에게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성. 학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학문이 영성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통하고 글을 쓸 때 우리에게 가슴을 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학문의 명예의 물질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한국에 인류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학문성이 있습니다. 칼빈 대학교, 후리 대학교, 위즈덤 이스터 신학교. 자기 나름대로는 학문성이 확 있지.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학문을 믿는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안 믿나? 아,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주일날 나오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문에 더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인데 우상인 줄은 모르고 가르치는 거로 사명으로 끝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 사람 대놓고 너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학문 학교를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걸 도리도리 하다가 지금은 말이야 3년 전부터 슬슬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졌을 때 종교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일어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는 학자를 통해서 백석총회를 통해서 백석대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대솔라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아, 참 그렇지. 그것도 오뚝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원죄,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요 절대로 목회다가도 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아담부터 온 모든 그 원죄를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의 백석총회 오늘의 백석대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죄를 소유한 인간은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대로 하이웨이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대로 하이웨이를 여시는 하나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대로가 하이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솔길 이런 것이 아니라 대로, 하이웨이를 열어주십니다. 호주나 영국에서는 프리웨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등길, 의의 길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도대체 대로 하이웨이는 무엇일까? 이거는요,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왕의 길. 시작!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왕의 길입니다.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은 오솔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사용했던 이 길이라고 한다는 메실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로 왕이 행차할 때 울퉁불퉁한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깎아 평탄하게 만든 큰 길, 즉 왕의 대로 하이웨이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길에 울퉁불퉁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장애물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하다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새 일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창조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십자가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우리가 어떤 중보자, 대제사장, 목사님을 거치지 않아도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하이웨이, 대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뚫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소를 잡아서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수많은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올라라고 히브리 언어로요, 하나님께 제사를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를 지나 프리하게, 자유롭게 주의 보좌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궁금합니다. 그 도대체 왕의 길, 왕의 대로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속받은 사람만이 걷는 거룩한 길. 시작! 구속받은 사람만이 걷는 거룩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니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 하이웨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읽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지 못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구속함을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게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적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빚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우리 친족이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십시일반해가지고 2억을 우리 가족들이 만들었어요. 친척들이 찾아갑니다. 이 딸은 우리 가족이라고 당장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빚을 다 갚는데 이것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들어봤죠. 구속받은 입은 자,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가을인데요. 이 말은 고엘에서 나왔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 친족을 되찾아오는 고엘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내 힘으로 걷는 것 같지만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청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거룩한 길, 오직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여정,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여정을 성령님이 함께,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이웨이, 고속도로, 대로와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길은 명확한 길이에요. 아주 명확해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방황을 끝내는 명확한 길, 시작. 방황을 끝내는 명확한 길입니다. 누구나 더 이상 목적을 잃고 헤매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첫 번째 야훼를 신뢰하라. 두 번째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완전히 몸을 맡겨서 신뢰하는 것, 요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인도한다, 지도한다. 오, 저기 저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주님이 날 지도하시겠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너무 신기합니다. 지도하신다라는 건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길을 곧게 하다. 시작. 평탄하게 만들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이게 지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란 그 뜻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광야에서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주님께서 불 기둥으로 우리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대로 하이웨이에 제가 진입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이 하이웨이를 내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 과거의 좁은 길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너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뭐를 해주신다고요? 길을 해주신다. 좀 어렵지만 따라해봅시다. 회개와 단절. 시작. 회개와 단절. 메타노냐라는 회개라는 뜻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과거를 끊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살인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찰 같은 마음으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과거, 내 뒤에 있는 것,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일, 그것은 뭐냐면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두 번째,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행했던 모세, 그가 죽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굳건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발걸음마다 함께 할 것이다, 그림자처럼 함께 할 것이다, 방패처럼 너를 막아줄 것이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함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시작. 거룩함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거룩해진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주님이 나를 분리해 놓으셔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걸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면서 똑 뛰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0: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처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늘의 길을 열어주는 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추계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온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찬양과 합창을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805-58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부산 극동방송 방송국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방송 가족과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등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759-60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우리는 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들어온 두 손님에게 직원이 물을 한 잔씩 갖다 줬는데 한 손님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또 다른 손님은 아니 이 여름 날씨에 안 그래도 더운데 묻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을 가져왔다며 화를 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 직원의 행동에 이유가 있다기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더 큰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죠. 즉 같은 사람이나 사물, 사건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나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바르고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삶을 유익하게 채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정한 해석과 편견, 굳어진 마음으로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격하다가 안타까운 결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선과 마음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희비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보고 잘 듣고 오해 없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보고 이해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과 8장에는 마가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할 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 중심에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7장 1절에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들이 뭘 봤다고 합니까?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식사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 볼 수 있죠. 눈앞에 보이니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으로 예수님이 심각한 결함을 가진 지도자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나중에 며칠 이 전통을 어긴 것을 이들이 보고는 옳거니 요거 딱 걸렸네 하면서 즉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없이 잠깐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는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9절부터 그들이 성경에도 없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사례를 들죠. 예를 들어서 고르반 같은 그런 일들을 예로 드시면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이날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본전도 찾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손 씻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주목해야 하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던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며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시며 어떻게 그들을 살리시는지 또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이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얼마든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아도 말하지 못한 채 제자 몇 사람이 손 씻지 않은 것만 본 것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감겼고 귀가 먹었고 입이 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것이죠.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도님들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들으며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목회자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죠. 그러나 아주 일부지만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이 될 것들만 보고 듣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들, 은혜로운 일들이 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서운한 것, 감사하지 못할 것, 사람의 전통, 우리의 원칙과 맞지 않는 일들을 희한하게 찾아내고 모으고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과 점점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는 것이죠. 건강한 몸이 독소는 걸러내고 좋은 영양분만 흡수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진짜 귀한 은혜들을 보고 듣고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편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도록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7장과 8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서 재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중에 무리를 떠나 집에 제자들과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며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손을 안 씻고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과 탐욕과 질투와

방과 우매함 같은 더러운 죄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정말 이해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학습된 종교적 전통,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그들의 눈과 귀를 흐릿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흐릿함은 8장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렵에 또 큰 무리를 가르치시게 되었는데 그곳은 광야였고 한 며칠이 지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 앞에 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던 때와 상황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오늘 또 며칠 전과 같은 그런 광야의 시간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처럼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우리가 가진 떡과 생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날은 계속 어두워져 가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쯤 하면 지금이라도 아, 며칠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몇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을 자기들 입으로 할 정도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배부르게 한다? 뭐지? 꿈에서 봤나? 데자뷰인가? 하면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 전 일인데 그런데 이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주님이 조금 거들어 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건 오병이어 때랑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 답변만 합니다. 일곱 개가 있는데요. 결국 주님은 체념한 듯이 사람들을 땅에 앉히라 하고 시키죠. 그러면 우리 며칠 전에도 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는 장면을 보고도 그것을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아도 그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줄이나 거두어도 오! 이런 일이 또 있군요. 우리가 왜 까먹었을까요? 하는 제자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며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내가 이런 놈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다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답답함은 다음 날에 또 발휘됩니다.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며 그들의 교훈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안 챙겨 와가지고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작정한 듯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리도 둔하냐? 하시면서 주님이 그 제자들의 눈과 귀와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 며칠 전 오병이어의 그 믿음이 그때 경험했던 믿음이 왜 칠병이어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물으십니다. 학교의 수학 문제처럼 똑같은 문제에 숫자만 바꿔서 내고는 해결해보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전혀 모르겠다. 처음 보는 문제다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믿음의 공식을 다른 문제에 전혀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고가 오랫동안 학습된 종교적 전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염되어서
흐릿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보고 들었어도 예수님을 선명하게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바리새인처럼 마음을 닫고 은혜 안 되는 정보들만 찾아다니고 하지는 않더라도 워낙 오랫동안 학습된 사람의 전통과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들이 내 믿음의 발목을 잡고 나의 믿음의 눈을 계속 흐릿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연약함을 주님께 들고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듣지 못하는군요. 생각하지 못하는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밝히 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한 뒤에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가셨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웬일인지 쉽게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리 개들도 그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표현한 주님께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녀들이 먹다 흘리는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의 떡,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간구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호칭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너무나 놀라고 감동하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에도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미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제한된 복음을 보고 들어도 그 마음이 그의 눈과 귀가 예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께 열리고 우리의 눈과 기와 생각은 어떻게 열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 8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1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어쩌다가 이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이 지식이, 이 고백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연구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에 대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고 내 귀를 열어주셨고 생각을 여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표적이 오늘 이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나오죠.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습니다. 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귀와 입이 열리는데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주님이 탄식하셨을까요? 이 환자 때문이 아니라 앞뒤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 이 환자의 그 귀와 입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의 탄식이 이 환자 때문이 아니라 앞뒤 사건을 채우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8장에도 맹인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 정말 보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맹인처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귀를 여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눈과 귀와 마음이 희미하게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하게 열려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촌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효수입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장대진입니다.
0: 네,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0

0: 1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1: 아멘. 네, 우리의 딱딱한 마음, 나도 모르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주체,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곧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절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탄식 같은 기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길 구해보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자,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고혜수 PD가 또 예쁘게 준비한 말씀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고 PD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믿음 문자가 안 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샵 0933 믿음 문자 보내주세요.
0: 네, 힘찬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0: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아, 제가 뭐 극동방송 있어서가 아니고요. 참 좋은 방송이 아닐 수가 없어요. 틀어만 넣으면 이렇게 힘있는 찬양이 나오니 여러분들은 따라만 하셔도 부흥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아멘.
1: 네.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극동방송 참 좋습니다.
0: 이 시간 더욱더 힘찬 찬양으로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멘트는 최대한 줄이고.
1: 아, 제가 이제 본성을 억누르고 좀 멘트를 줄이려니까 답답합니다만은 또 네. 컨셉이 그러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장숙경 원사님이 1번으로 문자를 주셨거든요.
0: 네.
1: 열정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분 2시 59분에 알람을 맞춰놓으셨어요. 문자 보내야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15시 딱 땡 15 치자마자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1: 아, 이분 네. 전통의 강자십니다. 아, 9507님 믿음으로 고 장PD 고PD 장고PD 아, 격려를 보내주셨고요. 아, 우리 김선혜 권사님 서울에서 매일 들으시는데 아, 오늘 뭐 하고 계신지를 실시간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뭐 하고 계시죠?
0: 네, 가을 햇살이 너무 좋은 오후에 지금 추석이 다가와서 마음이 많이 분주한데 야. 겉절이를 담그고 계신다 전해주셨네요.
1: 아, 김선혜 권사님 장PD 겉절이 좋아합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려봅니다.
0: 네, 찬양 들으시면서 즐겁게 음식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아, 4277님 믿음 그리고 6574님 믿음 이렇게 믿음 보내주시면 아, 우리 고PD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0: 맨입니다.
1: 자, 5093님 감사드리고요. 아, 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서 네. 소개를 해드리네요. 9507님 요즘 아, 저는 슬픔이 개인적으로 별로 없습니다마는 신랑이 50대 갱년기로 아, 안 할 말도 저한테 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신랑이 이해가 안 갔지만 기도하고 있다고.
0: 네.
1: 아,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럴 땐 껌을 그냥 꽉꽉 씹으세요. 아, 그 예수 믿는 분이 또 대놓고 이렇게 맞대응하면서 할 건 없고 약간 거리를 두시면서

0: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면서 성경을 낭독하시면서 그래도 화가 안 풀리시면 껌을 꽉꽉 씹으시기 바랍니다.
1: 아마 오늘의 첫 찬양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의 모습 찬송가 앨범의 찬양으로 함께했는데 네. 찬양의 가사를 누구보다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신 것 같습니다.
0: 아, 네. 저희 네. 집사람이 저한테 갱년기 아니냐고 그럴 때가 있는데 9507님 해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김선혜 권사님 겉절이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부산 극동방송 최고입니다. 네, 전혀 엉뚱한 답변을 주셨죠. 겉절이는 보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1: 네, 완곡한 거절을.
0: 자, 0933 우물정 0933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들을 방송국으로 남겨주세요.
1: 네.
0: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우리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갱년기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하시면 저희한테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제가 다 응대해드릴게요.
1: 또 이 시간이 조금 나른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친 오후인데요. 힘찬 찬양 많이 틀어드릴 테니까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마음을 한번 새 힘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오늘 멘트가 하루 분량을 다 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힘찬 찬양 연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이어서 은혜 받으실 거고요. 찬양 후에 이번 찬양 합창자에 출연하는 대전 새로남 교회 지휘하는 류명우 지휘자님과 전화통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찬양 대합창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데요. 월요일부터 한 교회씩 저희들이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찬양대가 오는데 이번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찬양대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류명우 지휘자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지휘자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류명우 집사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연합찬양대로 그 극동방송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0: 네, 연합찬양대라고 하셨는데 새로남교회가 워낙 큰 교회라 지금 찬양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몇 분 정도 참석하시나요?
1: 예, 저희가 이번에 120명으로 구성된 연합찬양대가 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처음에 그 연합찬양대를 구성할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할 수 없이 인원 네. 제한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리고 그 만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0: 예, 저기 부산 콘서트홀이 정말 부산을 자랑하는 좋은 연주홀이긴 한데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세종문화회관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편이긴 하지요. 이번에 못 모신 분들은 다음에 꼭 모셔야겠네요.
1: 아, 예, 그럴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대전에서 일부러 또 오시게 되는데 지금 연습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어떤 곡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1: 예, 저희는 명성가 곡 중에 있는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 하는 곡과
0: 네.
1: 한 사람 되리라라고 하는 단순한 그 가스펠 찬양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특별히 오종호 담임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곡이죠?
1: 네, 그게 바로 그 한 사람 되리라 하는 곡입니다.
0: 네. 어떤 내용의 곡입니까?
1: 가사 내용은 그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제자 훈련 사역에 집중해 오신 그 목사님의 철학과 저희 교회의 어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저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가장 기초적인 자세 우리가 제자로 살고 또 제자를 삼고 교육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

0: 않습니까? 네. 누구는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신앙고백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1: 야, 저희 찬양합창제가 35회를 지금 맞는데 고전 성가들을 많이 그동안 선보였는데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직접 작사하신 곡을 보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뭐 저희도 이 곡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또 찬양을 선물로 선보이시는 무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 준비하면 준비하는 과정들에 보통 은혜가 많이 미리 있는데요.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0: 예, 첫 번째는 거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에 대해서 저들이 좀 놀랬고
1: 네.
0: 또 저들이 연습을 할 때도 어떤 음이 잘 맞아야 된다, 어떤 하모니가 좋아야 한다, 음악적으로 어떤 좋은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네. 이 음악이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1: 아멘.
0: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것들을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느냐 이런 점들에 집중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훨씬 그 가사 내용들을 좀 되새기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단원들도 기도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어요.
0: 네, 뭐 무엇보다도 그 모든 절차들이 다 원만하고 순탄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 큰 새로남 교회 찬양대들 중에 선발하고 선발해서 120분이라는 귀한 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오종호 담임 목사님도 부산 현장에 또 함께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예정이라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1: 네.
0: 저희 연습하는 데도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10월 15일 꼭 한 달여 남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찬양대 합창제. 대전 새로남교회 찬양대를 이끄시는 유명우 지휘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 마치시기 전에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 현장에 오셔서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하고 번면에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 같이 참여하시는 정말 훌륭한 많은 교회 찬양대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교회 특징과 특색들이 모여서 다 조화롭고 정말 훌륭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감상도 하시고 같이 은혜도 나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휘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이어지는 찬양은 제33회 전국 찬양대합창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공연 실황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다에 성도들이 행진할 때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방송 듣는 분 혹시 안 계시겠죠? 아, 극동방송 라디오 틀어놓으시고 찬양 아는 거 나오면 따라 부르시고 또 아멘 하면 하시면서 부흥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문자 소개를 할 때 그 중년의 남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네요.
1: 네.
0: 2039님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저희 부부는 둘 다 갱년기인데요. 저는 덥고 예민해지고 남편은 자주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무사히 이 시기 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0: 저는 이거 문자만 보고 저희 집사람이 보냈나 했어요. 아,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늘 보던 남편인데 그냥 밥을 먹고 있었을 뿐인데 남편이 갑자기 미워진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화를 내고 싶고. 아, 네. 근데 뭐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또 지나간다고 합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그럴 때는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정 답답하시면 저희한테 문자 이렇게 한 번씩 주시고.
1: 아멘.
0: 그럼 제가 공감해드리겠습니다. 2039님.
1: 네.
0: 네,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9507님께서는 아까 갱년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 남편에게 서운하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신랑 오면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불 건조기 시트 넣어서 돌리고 있어요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0: 그래요. 돌리시고 신랑이 또 화나게 하면은 이불을 꽉꽉 눌러서 밟아서 빨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황혜주 집사님 서울에서 방송 듣는 분이 네. 또 한 분 들어오셔서 박수를 일단 환영합니다.
1: 환영합니다.
0: 아, 이분이 말이죠.
1: 네.
0: 그 극동방송 수십 년 애청자인데 네. 서울 방송 애청하다 오늘 막 지금 부산으로 넘어오셨어요.
1: 4155님이시네요.
0: 그렇죠.
1: 네.
0: 아, 모자를 이제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데
1: 네.
0: 아, 우리 셋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달에 모자를 수십 개씩 해서 성경 와. 말씀이 새겨진 모자를 지금 협찬해 주기로 막 조금 전에 결정이 됐거든요.
1: 오, 할렐루야.
0: 황혜주 네. 집사님. 이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 얘기했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받아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홈커밍 데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 일단 여러분들 휴대전화 꺼내세요. 지금 일정표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저녁은 찬양합창제고요.
1: 네.
0: 16일이 금요일이고 17일은 토요일이거든요.
1: 네.
0: 아, 서울 한양대학교 캠퍼스 전체를 극동방송이 빌렸습니다.
1: 와, 네.
0: 여기서 한번 놀라주셔야 됩니다. 아, 저희가 올해 방송사 개국한 지 70주년이 됐습니다.
1: 네.
0: 세상의 소리 안 하고 복음방송 7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국에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전파 선교사 여러분, 애청자님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목이 메이네요. 서울로 초청해서 홈커밍 데이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1: 너무 감격에 겨우신 것 같습니다.
0: 네.
1: 70주년을 기념해서 70년 동안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홈커밍 데이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리는데요. 이 초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캘린더에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오늘은 날짜만 일단 적어놓으세요.
1: 네.
0: 저희가 조만간 어떻게 모실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텐데 현재 계획으로는 아, 버스를 대절해서 여러분 그냥 원하시는 분 그냥 태워서 간식 드리고 밥 드리고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아름다운 찬양 보고
1: 네.
0: 홈커밍 데이 여러 부스 체험하고 기념품 드리고
1: 네.
0: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1: 특별 공연도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네.
1: 저희 놀이존, 역사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준비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아, 극동방송 70년은 또 오지 않습니다. 자, 10월 15일은 부산 콘서트홀로 오시고요. 17일은 서울 한양대로 저희가 모시고 가고 버스에 한 명씩 PD가 탈 거예요.
1: 네.
0: 장 PD가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1: 10월 정말 가을 바람이 솔솔 부는 아주 좋은 계절인데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아, 오늘 문자들 많이 주셔서 저희가 아주 뿌듯했습니다. 샵0933 계속 참여해 주시고 저는 1부 조용히 물러가고 2부는 우리 고혜수 PD가 계속 진행합니다.
1: 네, 1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고혜수
0: 장대진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재물, 재물이잖아요. 양재물. 응? 그럼 스스로 그걸 씻어내도 네가 많은 비누로 씻어 씻을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도감을 해드려도 씻어내도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장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 로마서 7장의 17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를? 죄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고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0: 두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뱃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이 지성의 인간의 본능이 사로잡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씀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은 인간의 이 본능이 탈을 쓴 육신에 탈을 쓴 우리 자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주었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올 때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비워두고 낳고 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믿음을 가진 자요. 사랑하는 신학자들, 우리 노예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요. 난 스승을 잡았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은 돈도 많다, 능력이 있다, 얻기도 하고 잊기도 하신 하나님. 너는 신학교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너는 기도의 영줄기에 잡혀서 목회면 진짜 잘할 거다, 목회를 하는 거요. 그 내 속으로 난 찬송도 못 부르는데 음치인데 세 번을 간 거야. 한 번 가서 대자 맞고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한 번 가서 또 하고 대자 맞고 또 세 번 자가니까 진짜 하고 싶으냐? 진짜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합격하려면 뭐 합격하면 총회도 만들 거고 돈도 필요할 텐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얻게도 하고 잊게도 하는 하나님, 천년이 하라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라. 총회한테 한번 헌금해 본 적도 없고 교직원들한테 한번 내가 헌금해 본 적도 없어. 영적인 지도자 김영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순종한 결과가 16년이라는 이 고통 어려움 속에서 참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노량진에서 방배동까지 토권 하나가 없어서 걸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는 싫은데, 기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학이라는 것 갖고 정체성 갖고 하고 싶은데 왜 이게 바뀌어졌을까?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순간에 사기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체포를 해서 예수 전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게 싹시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식을 바꾸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1학점, 체풀 1학점, 16학점이 필수로 한 거예요. 필수로 예수 전도시를 뿌리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 수요일 믿음으로 고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첫 찬양 제이오스의 음성으로 높이 계신 주께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찬양 제이어스의 음성으로 높이 계신 주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살다 보면 상처를 받거나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다치기도 하고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길 구해보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이 담긴 말씀 카드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출첵 중이신 분들 계시네요. 4277님 2부도 출첵합니다. 고피디님 힘내세요. 응원 보내주셨고요. 6574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9671님 고피디님의 건강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푸른 가을 하늘처럼 우리 모두에게 맑은 마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사이치시님은 기도 제목도 올려주셨어요. 교회 식당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던 권사님께서 오늘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잘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생방송으로 기도 제목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아픈 분들 또 특별히 올려주신 이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 길 있고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쌤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흥겨운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오늘은요. 오랜만에 찾아온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주민 가족 땅이가 코너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수영로 교회 오기훈 목사님 또 김평화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주민 가족 땅이가 함께 열어봅니다. 더 콜링 워십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꼭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 땅이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식당 또 거리 카페에서 수많은 외국인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땅끝 이웃입니다. 오늘 이 코너는 그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도 이주민 선교의 든든한 두 길잡이 모셨습니다. 수영로교회 국제사역국의 오기훈 목사님, 김평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나요?
2: 예.
0: 네. 너무 오랜만에 뵈요.
2: 너무 더웠는데 네. 어느새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름?
2: 저희는 외국인 예배 부서에서 또 외국인 형제들과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네. 10개 외국인 부서에서 다녀왔는데 그동안 한국인들하고 늘 해외 선교 가다가 외국인 형제들과 또 선교지를 가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네. 또 풍성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거는 네. 아, 우리 이주민들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동역자를 드리구나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벌써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사회치지님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땅이가 사역 축복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네. 네, 오기훈 목사님 제가 서울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잘 안 되는데 오늘 저희 코너 한 번만 이름 네. 해주세요.
2: 저희 코너 이름은 땅 끝 이웃 이주민 가족 네. 땅이가입니다. 땅이가.
0: 땅이가. 네.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네. 그리고 5 05

0: 5552님. 목사님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보내주셨어요.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을 모셔왔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1: 네.
0: 필리핀 예배부의 알투로 목사님, 또 라니 자매, 엔지 자매, 귀한 손님 세 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알투로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알투로 목사님 오셨고요.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니입니다.
0: 네, 라니 자매 오셨고요.
4: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엔젤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모두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목사님,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 네, sir.
5: 네. 4 years.
0: 아, 4년 되셨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3: 14년.
0: 오, 라니 자매는 14년 네네. 됐고요. 또 엔지 자매는요?
4: 저도요, 13년이요.
0: 13년, 와, 오래되셨네요. 와, 이 부산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라니 자매는 어떻게 부산에 오게 됐나요?
3: I came from Cebu, Philippines, and I've been living here for 14 years, and I got married to a Korean man, and I have a son. 네. And he is now in second year middle school.
6: 네, 저는 세부에서 왔고요. 한국에 14년 됐는데 이 한국분이랑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중2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0: 네, 김평호 목사님 계시니까 참 든든합니다. 네. 아, 결혼을 하셨어요. 네. 너무 동안이셔서 저는 당연히 저랑 비슷할 줄 알고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드님이 또 있으셨군요. 엔지 자매님은요? 소개 부탁드려요.
4: Yeah. I came here for work, and I've lived here for 13 years now. I have two daughters who attend public school, and they also speak Korean well.
6: 네, 저도 한국에 13년 살게 되었는데 지금 딸이 둘이 있고요.
0: 와,
6: 네, 그 네. 저보다는 이제 딸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한국어 훨씬 더 낫습니다.
0: 네. 딸이 더 한국어에 능통하다.
6: 맞습니다.
0: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우리 두 자매님 너무 되게 앳돼 보이시는데.
1: 엄마입니다.
0: 다 어머니세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 두 자매님은 그러면 원래부터 교회를 다니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라니 자매는요?
3: A friend of mine invited me to visit Soyeongro Filipino Ministry. And yeah, back then in the Philippines, I was a Catholic. But after moving here in Korea, it wasn't easy for me to go to a church. And then after like 5 years, my friend invited me, and yeah, I receiv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And yeah, I'm now Christian.
0: 네.
6: 네, 사실 저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친구의 이렇게 소개로 수용료교회 있는 필리핀 예배부에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원래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친구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엔지 자매님은요?
4: Yes, I met my husband during my college years and started attending church through his invitation. At first, I went just because of him, obviously. But over time, I gradually came to know God, and through good times, hard seasons, I just learned to trust and rely on God. For me, becoming a Christian has been a long process of getting to know God and growing in faith.
6: 네, 대학생 때 저희 남편을 만났고요. 사실 남편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남편의 권유 때문에 교회를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키워가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0: 와, 두 분 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라 라니 자매는 친구를 통해서 또 엔지 자매는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게 되셨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나이를 좀 여쭤도 될까요?
3: 네. I am 41 years old.
0: 와, 정말요?
4: Yeah, I'm 44 in Korean age.

0: 서 행복한 점,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One of the happiest moments for me in Korea was meeting a Christian community and starting a new chapter in my life. When I first arrived, it was tough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unfamiliar surroundings. But then I found a Filipino Christian church and met wonderful people and growing in faith together. And I found a warm place where I felt accepted and supported.
2: 네, 저에게 사실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는 이 기독교 공동체를 아마 만난 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리고 또 생활도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점이 많았거든요.
0: 네.
2: 근데 친구의 소개로 필리핀 예배부를 알게 되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신앙생활도 함께하면서 저를 받아주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곳이어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으로 하고
0: 네.
2: 있습니다.
0: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서 행복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또 우리 NG 자매님은요.
3: Yes, for me, the happiest thing about living in Korea is being able to live with my family. Being away from family while living abroad is never easy. So I am truly grateful to have them here with me. And I also believe that finding the Soyungno Philippine Yebebu community and gaining another family is a huge gift from God. Because of them, home doesn't feel so far away while living here in Korea.
2: 네, 저에게 한국에서 가장 아무래도 행복한 것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고요.
0: 네.
2: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한국에 살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필리핀 예배부 또 다른 제2의 가족을 생긴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두 자매님 모두 이 필리핀 예배부에서 너무 멋진 그 가족 공동체를 만난 게 가장 행복했다라고 전해주셨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나에게 해줬을 때 가장 따뜻하고 가족처럼 느꼈는지도 궁금해요.
1: I felt like I had a family in Korea when I got my very first job as a kindergarten teacher. My director treated me so warmly and helped me, and I really thank her, and I realized I wasn't alone. And also, I felt same love at church.
2: 네, 제가 한국에서 가족처럼 느꼈던 순간은 그 직장을 처음 구했을 때입니다. 저희 유치원 원장님께서 따뜻하게 또 대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0: 네.
2: 그래서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도 아, 가족이 있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0: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일을 yeah. 하시는 거죠?
1: Yes.
0: 아, 아이들을 많이 만나시겠네요.
1: 네.
0: 네, 그러면 또 NG 자매는요?
3: Yes, I feel like... Family, when people in Korea didn't view me merely as a foreigner, but took time to truly get to know me, just like our department leader for now. He treats everyone in our community as his own family and have helped us so much. So seeing that made me deeply realize just how much he genuinely cares and loves us.
2: 네, 사실 한국 분들이 저를 단순히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또 들여서 저를 알아가주고 또 가족처럼 대해줬을 때 제일 좋고요.
0: 네.
2: 저희 예배부에 부장님이 계시는데 언어는 다르지만 저를 이렇게 딸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딸처럼 그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부장님처럼 저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 아, 정말 이렇게 가족처럼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와, 여기 한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가족처럼 잘 챙겨주셨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참 뿌듯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한국 생활, 사실 타국 생활이 참 쉽지 않잖아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다 이런 문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When I first arrived in Korea, the hardest and very challenging for me is the culture differences and the language barrier because I didn't speak Korean well and like even simple going to the bank or hospital and especially I have a son it's very hard for me to communicate with Korean people.
2: 네, 사실 아무래도 제일 어려웠던 건 언어였습니다.
0: 네.
2: 문화도 다르고 또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은행 가는 거나 일반적인 그런 행정 업무 보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려웠고요. 특별히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한국말을 잘하는데 제가 그 도와주지 못할 때 그때가 아마 제일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네. 아이가 좀 더 한국어를 잘하는 그런 케이스이지만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면 저도 이제 해외에 나가보면 그 나라 언어를 몰라서 정말

0: 헤매고 진단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 14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고충이 있었을지 짐작도 가지가 않네요. 우리 또 자매님도 깨주세요.
1: Yeah, for me, it's understanding the Korean culture and how people express themselves. In Korea, Korean people can be very direct when correcting someone's behavior. At first, I took these comments personally, like offensive, because back in my country, we usually address things quietly and gently. However, as I lived in Korea longer, I gradually came to understand the culture.
2: 네, 저도 문화가 아무래도 좀 어려워서 그리고 이렇게 문화가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좀 오판할 때가 많았거든요.
0: 네.
2: 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나아졌는데 처음에는 그 문화를 이해하고 또 익숙해지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0: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타국에서도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또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남 얘기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조금씩 더 배려하고 이해하면 낯선 한국 생활 조금은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기현 목사님, 저희가 이 시간마다 항상 그 나라의 언어 퀴즈를 출제를 하잖아요.
3: 네.
0: 오늘도 준비하셨다고요?
3: 네, 오늘은 인사말 대신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겠습니다.
0: 네.
3: 필리핀의 말로 감사합니다는 무엇일까요? 1번 살라마뽀, 2번 뽀뽀뽀.
0: 오, 그럼 한번 현지 발음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네, 알뜰어보세요.
0: 네, 알뜰어 목사님, 감사합니다가 필리핀어로 어떻게 발음을 하나요?
4: Should I give an answer?
5: Salamat po. Yes, salamat po.
0: 오, 네. 제가 정답을 방금 발표했어요.
3: 아닙니다. 뽀뽀뽀도 있습니다.
0: 네. 혹시 모릅니다. 정답이. 네, 1번 살라맛 뽀, 2번 뽀뽀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흘려보내는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꼭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 땅이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필리핀 특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나니 엔지 자매님 그리고 알투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한국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또 한국 생활이 어땠는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한국에 지내시면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이럴 때 내 고향 생각이 가장 많이 난다. 이럴 때는 언젠가요? 엔지 자매님 궁금합니다.
1: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0: 크리스마스.
2: 한국말로 대답해.
1: 네, Christmas back home is one of the biggest celebrations of the year. Family and friends gather to laugh and have a wonderful time. So I truly miss that warm atmosphere and precious family time.
3: 네,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데요.
0: 네.
3: 그때는 이제 가족과 친척 또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좀 시끄럽긴 하지만 이제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그 따뜻한 분위기, 그때가 제일 고향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0: 네, 아무래도 가장 시끌벅적할 때가 더욱더 또 외로워지고 또 생각이 나고 할 것도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억이 난다라고 하셨고요. 라니 자매님은요?
4: I think I have the same answer with Angie. I also miss Christmas in the Philippines and also birthday celebrations and also New Year. I think it's very different when we celebrate New Year in the Philippines. And I also miss Filipino food and the genuine warmth of the people and the comfort of speaking my own language and sharing my own culture, although I'm living happily in Korea. But there are moments when I just want to go back home and spend time with my family.
3: 네, 저도 엔지 자매와 같이 크리스마스 때가 제일 필리핀이 그리운데요. 새해도 그렇고 또 생일 때 제일 그립습니다. 필리핀 음식이 참 그리운데요.
0: 네.
3: 필리핀의 그 사람들 또 언어도 통하니까 또 문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립습니다.
0: 네.
3: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는 있지만 가끔은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바로 이 계절들입니다.
0: 아무래도 생일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런 좀 특별한 날 가족 모임이 있는 기념일 이런 시간들이 가장 그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필리핀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면요?
3: Yeah, I mean if the question is there a favorite Filipino food that you're reminded of?
4: Yeah, Pastor.
5: For me, 아도보?
3: 네, 저에게는 아도보라는 음식이 참 그리운데요.
0: 오, 네.
4: 심각처럼. And my favorite one, I think every birthday celebrations we always have pancit. It's very famous for like japchae in Korea.
3: 네, 생일 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pancit, 필리핀 잡채가 그립습니다.
4: It's Philippine 잡채.
2: 잡채.
4: Yes.
0: 그러면 우리나라 명절 때 먹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일까요?
4: Yes,
0: 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또 생각이 더 나시겠어요.
4: Yeah.
0: 네.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 혹시 음식 생각나는 음식 있으세요?
1: 스파게티.
3: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 스파게티가 그립습니다.
0: 필리핀 스파게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필리핀 음식 유명한 거 외에는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또 가깝게 들으니까 또 되게 새롭네요. 필리핀식 잡채가 또 있었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이 필리핀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다가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친구가 되면 좋을까요? 가르쳐주세요.
1: Well, for me, you don't need to speak fluent English. Just a warm smile, just say hello, hi is more than enough. You're inviting us for a meal or just a small talks and small gestures of care mean the world to us. And get to know our names, conversations through those kind of small everyday love. I believe we can share the love of Jesus.
3: 네, 사실 언어가 달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웃어주시거나

0: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 네.
0: 뭐 식사에 초대해 주시거나 또 가족의 안부 묻는 거, 뭐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관심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것들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에게는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언어를 잘 몰라도 사실 그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그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2: 맞아요.
1: 우리가 먼저 다가가주고 챙겨주고 이런 말과 행동이 많은 분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부산 안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웃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나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오신 알투로 목사님께서 필리핀을 향한 마음도 오래 품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을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필리핀 유학생 또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면 알투로 목사님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Can you share a prayer request?
4: 안녕하세요, 여러분. May I share my prayer request for our country, the Philippines? We are really suffering economically and also we need to grow up spiritually. So.
0: 네, 경제적으로 사실 필리핀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필요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4: Yeah, there's so much corruptions and divisions in our leaders. And people are suffering.
0: 네, 정치적으로도 부패하고 또 많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4: I hope that our community here in Busan will become the salt and light for one another and also for our beloved country.
0: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부산에 있는 필리핀어 예배부가 필리핀을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저희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1: 아멘.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필리핀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들으신 분들은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길 소망합니다. 알투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필리핀어로 함께 읽어주실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 복음이 필리핀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또 한국에 있는 모든 필리핀인들의 마음에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알투로 목사님께서 필리핀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실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 Ganito po ang sinasabi sa Ebanghelyo ni Juan, Kabanatang 3, Talatang 16. Gayon na lamang ang pag-ibig ng Diyos sa sanlibutan na ibinigay niya ang kanyang bugtong na anak upang ang sinumang sa kanya'y sumampalataya ay hindi mapahamak kung hindi magkaroon ng buhay na walang hanggan.
0: Amen.
1: Amen.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0: 아멘.
1: 이 사실을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소망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으로 환히 비춰주시는 그 복음을 이 온 땅 이 세계, 전 세계 가운데 함께 선포하는 시간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우리 곁에 온 땅끝 땅이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필리핀어 퀴즈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기훈 목사님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1: 네, 필리핀어로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1번 살라마포, 2번 뽀뽀뽀.
0: 네, 제가 실수로 우리 알토로 목사님께 발음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답이 유출이 되는 게 있었는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답을 다 알려줘요. 상팔지사님께서 말씀해
1: 너무
0: 주셨고요.
1: 너무 흥미로운 방송입니다.
0: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다 잘 맞춰주셨는데 한 분을 선정해서 왔습니다. 오기훈 목사님, 네, 정답과 함께
1: 네,
0: 추첨해 주세요.
1: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4498번님입니다. 4498번님. 네,
0: 정답도 발표해 주세요. 살라.

0: 마포 정확하게 답장을 주셨네요.
1: 네. 알트로 목사님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2: 살라마포.
1: 오.
0: 제가 틀렸네요. 발음이 다른데요.
1: 확실히 다르네요. 살라마포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각 나라에 하나씩은 다 언어를 배워가신 것 같아요. 인사말이든 또 감사합니다든 다 좋은 말을 배워가네요. 우리가 부산 땅에 사실 외국인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시간 함께 마주치는 필리핀 분들 계시다면 살라마포 이렇게 인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0720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김평화 목사님 함께 읽어주세요.
3: 네, 함께 소통하면 이야기는 아쉽지만 외국인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나 봐요. 기도 제목 필리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자, 늘 승리하십시오. 요한복음 3:16절에 저도 외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1: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말씀 읊조리시면서 더욱더 말씀이 뜨겁게 느껴진다라고 0720님 이어서 남겨주셨네요. 김평화 목사님, 이 시간 필리핀 문화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3: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따뜻한 푸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야니안 정신입니다.
1: 네.
3: 그 옛날 필리핀 사람들은요, 이웃이 이사할 때 대나무 집을 통째로 들고 다 함께 옮겨줬다고 해요. 그렇게 대가 없이 서로 돕는 이 마음이 필리핀 특유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 바로 바야니안 정신입니다.
1: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바야니안. 필리핀에서는 이사할 때 이렇게 다 같이 돕는 문화가 좀 있나 봐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서로 준비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한국에 생활할 때 어떤 게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물어봤는데 바로 이 문화가 좀 특이했대요. 왜냐하면 이사하면 떡을 돌리고 이웃들하고 다 아는데 네. 한국에는 떡을 다 돌렸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렇게 너무 개인주의가 되니까 필리핀 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이제 더 소외된 감정을 느꼈다 하시더라고요.
1: 뭔가 괜히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는 이런
0: 그렇죠.
1: 문화도 있었어요.
0: 예, 한국에도 그랬고 제 어렸을 네. 때만 해도 그렇게 했었는데
1: 네.
0: 지금은 워낙 개인주의화가 되었기 때문에
1: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이 시간 조금 더 살갑게 우리가 또 한마음으로 같이 이웃을 초대도 하고 마음의 경계를 조금 더 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라니자매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4: 네, well, both cultures place a strong value on family in the Philippines. People tend to communicate more frequently and openly, share their emotions, discussing both good and hard times, as well as major decisions with family and close friends. But in Korea, family is equally vital, but there's a stronger emphasis on age, soci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3: 네, 두 나라 모두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필리핀에서는 가족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감정을 많이 나누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나 힘든 일, 또 중요한 결정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가족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이와 역할 또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필리핀에는 굉장히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 의식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 시간 저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이렇게 살가워지고 조금만 더 따뜻한 그런 마음이 더 많아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엔지자매도 문화 소개해 주세요.
5: Yeah, I think one of the biggest differences is how people build relationships. Filipinos are very expressive, very quick to smile and easy to talk to, but Koreans can be a little bit more reserved, I think, especially to new friends. However, once you grow close to a Korean, the relationship becomes really very deep and caring.
3: 네, 필리핀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아무래도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쉽게 웃고 또 먼저 말을 걸면서 빠르게 친해지는 편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조금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1: 네.
3: 하지만 한국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관계가 정말 깊고 따뜻하고 또 서로를 많이 챙겨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1: 네, 이렇게 다른 문화를 서로 더 알아가면서 그 문화의 좋은 점들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점들을 더 이렇게 잘 배워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기훈 목사님, 저희 오늘 필리핀 특집으로 꾸며봤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너무

0: 시간이 잘 흘러갔는데요. 여러분 외국인들 주변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먼저 다가가셔서 한마디로 인사만 해주셔서 인사만 해주셔도 관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에 필리핀 분들 어디서든 만나시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전해주십시오.
1: 네, 오늘 하나 배웠잖아요. 살라마포 이렇게 배웠어요. 많은 분들께서 인사 꼭 어디선가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라니 자매님께서 필리핀어, 타갈로그어로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을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시간 더욱더 은혜롭게 마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라마포 하면서 맞춰보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2: 살라마포.
1: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0: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1: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이 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크게 혼냈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들에 가시가 있길래 마음에 있는 말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마음을 좋게 가져. 은쟁반의 금사화 같은 말만 해 라고 잔소리를 한 트럭 쏟아냈는데요. 사실 저부터 잘해야겠죠.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루 동안 하는 말을 헤아려 보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마음에 선이 차곡차곡 쌓이고 언젠가 하루 종일 선한 말만 하는 날도 올런지 오겠죠? 올 수 있겠죠? 우리 같이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하기 파이팅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열매 맺는 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에게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잠언 말씀을 빌려서 타이르면서도 그 말을 뱉는 제 목소리 톤에는 가시가 바짝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돌아서면 후회뿐인 훈육.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도 이제 제 몸도 고단했겠죠. 아이에게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제 마음

처음에 바구니부터 먼저 비워내고 좋은 것들, 선한 말들로 채워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큼은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온기 한 줌 담긴 사랑의 말 건네보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와 기도 제목들, 듣고 싶은 찬양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소리의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다시 팀의 고난 내영 혼 편히 쉴 곳과 였습니다. 오, 이분님, 오늘 오프닝 마음에 꼭꼭 새겨둡니다.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왜 그렇게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지, 차 안에 선한 말 이런 스티커라도 붙여둬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반성이 되네요. 운전대 앞에선 누구나 시험에 들죠. 5529님,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오는 차를 보면 아,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속으로 너그럽게 축복 한번 흘려보내주기로 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도

지켜주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겪고 계신 분들 도로 위에 많이 계시죠? 9340님, 얼마 전 저희 초등학생 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는 화낼 때 눈으로도 말을 하는 것 같아라고요. 입술뿐 아니라 눈빛에도 선한 걸 담아야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아이들의 통찰력은 어른보다 훨씬 깊을 때가 많죠. 눈빛의 온도를 아이들은 먼저 읽어내니까요. 오늘 저녁엔 우리 아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가장 따스한 눈빛으로 말 건네보기로 해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뼈를 상하게 할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마른 뼈를 살려내는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선한 말을 꿀송이에 비유했어요. 지치고 탈진했을 때 입안에 넣는 꿀 한 방울이 즉각적인 힘을 부어주듯이 우리가 건네는 그런 다정한 말 한마디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바로잡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말의 끝을 한 번만 부드럽게 다듬어 보면 어떨까요? 상처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바늘 대신 덧난 자리를 가만히 감싸주는 반창고 같은 말, 그 선한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꿀송이 같은 말로 입술 채우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라디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 쌓은 선으로, 아름다운 말들로 하루 채워가는 우리 힘찬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곡 아이자야 61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엘리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할 때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 족보가 무엇인지, 부모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티셉촌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종을 하면서 이 엘리야는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붙여졌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네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엘리야는 아멘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죽인 아합한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 시내까지 숨으라고 하니까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렙다 가부한테 가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순종. 오늘 우리가 한 길 가고 또 가면은 여러분 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발 가면은 황해도 갈라지고 한 발 가면은 요단도 물이 방백처럼 서지게 되는 거고 돌면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거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이세벨의 고향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 시돈으로 가게 되었죠. 그 시돈에서 한 가부집에 갔는데 그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 수많은 달들 동안에 그 기근을 다 이겨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부와 그 집에 있는 외동아들과 엘리야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에 베풀지 않았던 기적을 하나님은 이 사렛다 가부 집에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또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큰일 날 거야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몰라서 그런 몰라서. 그래서 사렛다 가부는 통에 가루가 다 해도 또 끓이고 와서 또 떡을 만들어 먹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기적을 맛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은 이 가부의 아들이, 이 여인의 아들이 막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막 위중하다가 열이 펄펄 날고 하다가 그냥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가부집에 가서 가부 때문에 먹고 살고 다 하고 그 가부가 방을 내어주어서 그 집에서 지금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있고 기근을 거기서 공개를 다 받고 있는데 엘리야를 숨겼던 그 집에 가부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참으로 엘리야 입장에서는 민망하고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려고 기적을 맛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엘리야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큰 소리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고 있는 집이 가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들을.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침상에 올라가서 몸을 그 아이 죽은 아이에 세 번이나 펴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가부집에 있었던 놀라운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그 기근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정말 마음에 미안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열심히 전도도 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 집이 잘 되면은 봐라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자르는 사람이 얼음을 당하고 막 병이 들고 막 자녀가 막 얼음을 당하고 하면은 목사도 얼마나,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런 사람을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마음, 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온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는 것은 우리의 다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충성스러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 최초로, 성경 최초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그 기근 가운데 그 집에

불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을 거야, 이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 기근이 오히려 이 엘리야와 가부와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세상이 어려우니까 코로나가 왔으니까 다 기죽어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야말로 위대한 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기적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불리한 환경도 위대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작은 순종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등극을 냈던 아합은 22년을 왕으로 했는데 이 22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란이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정적이 불안한 이것을 아합이 싹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딱 강화를 시켜서 2대 이상 간 게 이 아합 말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아합은 계속적으로 이 왕권을 유지하고 또 자식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돈이 페니키아인데요. 페니키아는 철기 문명의 출발지입니다. 여러분 즉 세계사에 보면은 이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가 즉 페니키아예요. 그리고 그 페니키아가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페니키아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나라의 아내를 맞이하다가 보니까 그 이세벨한테 종교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다 이름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자기 땅에서 생기는 바알 종교를 왕성하게 한 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이고 남쪽은 유다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목을 했는데 이 아합 때는 얼마나 아합이 강력했던지 유다를 거의 속국처럼 식민지처럼 사용을 해서 전쟁하러 가자 그럼 여사밧도 전쟁하러 가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합은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아람 또 에돔 모압 이 주변들과도 전부 다 우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와도 동맹을 구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원전 853년에는 우리가 카르카르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자기보다 두 배나 많은 이 살만에셀의 군대를 그냥 아합이 깨버렸어요. 그래 민족 영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강감창창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아람나라 강력한 아람나라의 벤하닷이 온 군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아벡 평원에서 진을 쳤는데 이 아합이 작전을 세워서요 이 10만 보병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벤하닷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아 포로로 잡았는데 이 포로를 죽이지 않고 너희 나라의 다메섹쿠스에 아합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를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는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아합이 통 크게요 10만 보병을 다 죽이고 사로잡았던 벤하닷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22년을 제위하면서 이세벨과 결혼해서 정치, 외교,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데 강압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은 딱 쳐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가장 악질적이고 수치스러운 왕이어서 열왕기 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옴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옴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옴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심지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면은 일대 왕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런 예언자들, 이 예언자가요, 이 아합과 싸우는데 이 아합이 정치도 잘하지, 전쟁도 잘하지, 국민들의 지지를 막 95%, 98%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만큼 지지를 받는 거야.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데 이 사람들은 아이 뭐 산이 있으면 뭐 뒤로 가든지 절벽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뭐 산 꼭대기만 가면 되지 뭐 다 똑같잖아. 아니 이슬람을 믿든지 뭘 믿든지 똑같이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막 95% 98% 지지를 하고 있는 아합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결단고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은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부의 집에서 나와서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 길가에서 아합을 만났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은 이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바로 너냐, 엘리야 바로 너네 몸이냐, 내 놈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우리가 딱 굶어지게 생겼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순제를 다 때려 죽이고 교회 문을 다 닫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겁니다. 왜? 그 나라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 책임이 엘리야한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18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기근에 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기근이고 이 영혼의 기근이 오면 육신도 나라도 기근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근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는 제가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오지 않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참 더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내리거나 전염병을 줄 때는요 다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하고 또 때로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대접을 탁 쏟으니까 막 전염병이 확 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전염병이 왔다. 전 세계가 코로나가 왔다. 이거는 지금 21세기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믿음의 나라 저 유럽들 다 저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청교도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다 버렸습니다. 감옥에 가져서 20년, 30년을 감옥 생활 다 했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들은요, 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세네강이 그냥 강물이 핏물이 다 됐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자기 때문에 왔다고 말하는 그 아왕한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합니까? 좋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이 믿고 당신 아내가 퍼뜨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 아세라 바알 신지 850명을 다 끌어모아라. 갈멜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는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고 누가 참신인지 한번 보자. 대결을 하자. 이랬더니 아합이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50대 1로서 갈멜산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백성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죠. 왜 담대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만 홀로 남았다고 할지라도 담대를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쪽수가 많다고 850대 1이라고 기가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10편 3편 6절과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우다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8절에도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서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그래서 엘리야도 850대 1로 사고잖아요. 송아지 두 마리를 제단에다가 딱 펼쳐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막 자기들 신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송아지가 타면은 그게 참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요 그걸 구경하면서 이 백성들이 한때는 전부 다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집에 가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뱉고 있는 사람인데도 생활은요 아합이 겁나서 이세벨이 겁나서 아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숫자가 많고 그이가 막 돈도 주고 재능 기금도 주고 막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취직도 시켜주니까 그게 다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리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 이 백성들은요 머뭇머뭇하는 거야. 눈치만 보는 거야. 중간에 서가지고 어디서 불 내리는가 보자. 내리면 가득 뛰어가려고 내리면은 그걸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뭐 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도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자리가 오자 송아지를 각을 뜨고 계단에 불을 다 물을 붙잖아. 물을 또 다 붙고 또 붙고 왜? 뭐 우연히 뭐 불났다 이런 소리 또 그런 소리 할까 싶어서 물 다 부어놓고 막 도랑이 물이 흥건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36절에서 37절에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요 딱 한 두 가지예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우리 같았으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은

야! 너희들은 뭐 하는 자식들아! 구려 숨어있지 말고 딱 기 나온다, 자식들아!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가 볼 때는 100% 원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닌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요즘 같은 목사 하다가 딱 보니까, 와, 이거, 이 아합 대단한데, 이거 막 전쟁도 이기고, 다 깨부수고, 인기 98% 올라가고, 막 이거 뭐 출시하겠거든. 그거 살짝 붙여가지고, 개종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 이야기 했지. 남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못하면서 눈치 보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하늘에서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떨어지지 말자. 어디로 갈까 하던 사람들이 엘리야한테 따붙어가지고, 야! 누가 갔다 막 이래 했잖아.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잡아라! 그랬더니, 머뭇거리고 말 한마디도 안 했던 백성들이 다 잡아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또 다 추죽이네. 그때는 더 용감한 거야. 별에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디서 이놈 자식이 나 고기 숙인 자식아 이러고 다 잘라 죽였다니까. 와, 그때 되면 겁난다니까. 그래서 그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왜 다 잡아 죽였느냐? 신명기는요 구약의 기준입니다. 율법의 기준이에요. 모든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다가 깨이는 사람들, 심지어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다 죽이라. 그래서 죽인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지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정부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 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 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中国위해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여름 내 그렇게 덥더니 이제야 그늘이 반가운 계절이 지나가네요. 한여름에 나무 밑에 들어가면, 이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서 있기만 해도 숨통이 트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무 같은 분이라고 하죠. 마르지 않고 뜨거운 열기를 가려주고 지친 삶에 쉼이 되어주는 나무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같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직접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가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꼭 비장하고 엄숙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주시는 손이 있고 우리 삶의 마지막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데, 그럼 기뻐해도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두려움, 또 엄숙해야 할 것 같은 무게감, 책임감,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한번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해 보면 어떨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 9월 16일 수요일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 만나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가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참 올여름 무더웠죠. 참 고생하셨죠. 힘드셨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춥더라고요.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문득 한여름 이 나무 그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여름에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잠시 잠깐이지만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순간만큼은 참 쾌적하고 시원하고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더운 이 세상의 열기 가운데 우리를 잠시 쉬게 하고 숨 쉴 수 있게 도우시는 주님, 우리 삶에 든든한 나무가 되시는 또 그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늘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감추지 않고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 이 방송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아,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면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손 번쩍 들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힘차게 외쳐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선물도 꼭 받아가세요.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는 은혜의 오프닝,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니까요. 바로 다운받으셔서 공유하고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또 좋은 선물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지오리한테 여성 가방을 한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새롭게 함께하는 믿음의 기업에서 드리는 여성용 가방 오늘 한 분 럭키 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경기도 양주에서 출석합니다. 아멘 외쳐주신 8593님. 경북 청송 사과밭에서 일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5324님. 와, 그 사과밭 풍경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사진도 같이 보내주세요. 아멘 출첵합니다. 2589번님. 아이들 둘 다 코 막힘과 목 아프다고 병원 다녀왔어요. 저도 목이 쌉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저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도 좋고요. 신청곡도 좋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5324번님께서 사과밭에서 신청하신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함께하고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네, 브라이터데이의 찬송가였습니다. 주보의 홀워십 앨범 중에서 가져온 샘물과 같은 보혈은 5324번님께서 경북 청송 사과밭에서 보내주신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9월 16일 수요일 저녁에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아멘으로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김수민 작가님의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 휴대폰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분 추첨해서 여성 가방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참 사랑하시는 만나면 평안해지는 남자 연평아님과 함께하는 위클리 CCM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코너 로고송 듣고 바로 만나보시죠.

0: 위클리 CC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고 또 삶의 이야기, 소소한 묵상을 나누는 시간.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연평아님과 함께하는 위클리 CCM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아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연평아입니다.
0: 한 주간 기쁨으로 잘 감당하셨습니까?
1: 네, 정말 아침 저녁 조금 더 나아진 공기에 감사하며 네, 할렐루야.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한 주 또 분주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새 앨범이 나오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주변에서 네. 또 반응이 좀 어떤지요?

0: 일단 저는 뭐 멀리 있는 뭐 그냥 좋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 많고 또 가장 가까운 지인분들 되게 솔직한 이야기들 많이 주시잖아요.
1: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0: 1번 앨범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인트로부터 이 인트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 들으면 네. 숨 막힐 것 같다. 깊은 슬픔이 나를 너무 몰아간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뒤에 이제 은혜의 메시지에 또 공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유 다 감사하죠.
1: 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슬픔과 또 걱정 염려거리의 연속이잖아요.
0: 네네.
1: 그 속에서 그 가장 바닥에서 발견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앨범이어서 그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저도 이 첫 트랙부터 마지막 14번째 트랙까지 쭉 들으면서 더욱더 많은 이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평한 30 이미 아직 절찬이에 판매 중이라는 거.
0: 감사합니다.
1: 네. 말씀드리면서 His Kingdom Music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CCM 또 두 곡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의 주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은 예수 나의 참 기쁨입니다.
1: 할렐루야. 네. 예수 나의 참 기쁨.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첫 번째 찬양 큐레이터 단상 먼저 만나봅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당신이 머무는 곳 어디든지 마르지 않는 나무가 있어 뜨거운 열기를 가려주고 지친 삶의 쉼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나무가 되시는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려 나무에 달리신 주님, 오늘 당신이 거하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0: 네, 위클리시시의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이 곡 어떤 곡이었나요?
1: 네,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라는 찬양입니다.
0: 네, 이 행저술라 시간을 통해서 히스트리의 찬양을 만나보고 있는데 저는 참 볼 때마다 이 이름이요, 팀 이름이 네.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아,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히스트리, 그분의 나무라는 네. 뜻으로 읽히더라고요.
1: 아마 중복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네. 저는 또 그거와 함께 또 이제 저희가 히스킹덤 뮤직 아닙니까?
0: 네.
1: 네, 그래서 저희 자매팀이에요. 히스트리. 네. 아, 히즈 윌, 아, 히즈 윌이군요, 거긴.
0: 네.
1: 네. 네, 그런, 딴 생각도 해봤습니다.
0: 네, 그래요. 히스트리. 아, 주님의 나무라는 뜻도 또 생각을 나게 하는, 아, 주님 안에 거하네라는 네. 곡인데, 이, 영문 곡 명이,
1: 네.
0: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를 떠올리게 해요. Abide with me라고
1: 네네.
0: 주여 내 손 꼭 잡고 가소서 그
1: 네, 주님께
0: 떠오르는 네, 네. Abide in the Lord네요.
1: 네, 이게 이 곡이 히스토리의 첫 번째 곡이에요. 이
0: 네.
1: 팀의
0: 네.
1: 신생 찬양 팀인데 예. 그래서 저는 첫 곡이 되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아마 어떤 곡을 우리가 낼 것인가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거고
0: 네.
1: 근데 그걸로 이 Abide in the Lord 주님 안에 거하네라는 곡을 냈을 때 저는 이 팀의 되게 정체성이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심지어 이제 가사에 이 마르지 않는 나무 이런 얘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죄 용서해 주신 주님에 대한 곡까지 하고 저는 가사도 너무 완성도가 있고요.
0: 네,
1: 너무 복음적이고 멜로디도 너무 좋아서 아, 이 곡을 듣고 딱 이 팀을 팔로우하게 됐어요. 그래서

0: 지금 딱 9월이니까
1: 네.
0: 그 여전히 햇빛이 뜨겁고 그렇지만 이 그늘에 왔을 때 주는 그 살짝 시원함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반가운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이 지친 삶에 우리의 지친 삶에 그늘이 되어 주시려고 나무 이런 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되어 주시고요.
1: 네.
0: 또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팀 이름 또 복음 여러 가지 것들을 껴안고 있더라고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곡인데, 이 초반부의 나무는 어떻게 보면 그늘을 주는 나무. 그늘
0: 맞아요. 예.
1: 그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뜨거운 열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쉼을 누리는 그 그늘이 누군가는 목숨을 내어준 자리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쉼을 주는 나무가 사실은 주님이 달리신 그 나무였다라는 그 전환. 이 묵상을 이 곡을 들으면서 하신 묵상인가요? 아니면 원래 품고 계셨던 묵상인지도
0: 아, 이
1: 궁금한데요.
0: 곡을 들으면서 저도 했었고, 이 곡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열심히 그 팔로우 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 교회 찬양팀이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그 교회가 심지어 제가 사는 곳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진짜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 팀의 이름이 처음에 그 소개를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라는 시편 말씀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곡에서 이 표현한 나무를 중심으로 한 이, 뭐, 글의 가사의 전개가 너무 깊은 고민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가 좋은 멜로디가 담긴 찬양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가사를 담은 찬양을 만날 때 저희가 또 엄청 반가움과 고마움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런
1: 맞아요.
0: 고마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1: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린 그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네.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가지 되어 말씀으로 열매 맺기 원하네. 오직 한분 주님 안에 거하네. 오직 한분 주님 안에 거하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도 오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위로와 또 감동, 또 격려함을 주님의 격려하심을 전해드리면서 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지금 CCM, 영어로는 CCM 소문자고요. 우리말로는 CCM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위클리 CCM 오늘의 두 번째 찬양, 아티스트 단상, 큐레이터 단상 듣고 먼저 만나보시죠.
0: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에는 왠지 비장함과 엄숙함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더 외롭고 더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단단히 마음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기분이 좋아지는 춤을 아시나요? 양손을 흔들며 이리저리 휘젓는 춤인데 자리에서 일어나 한바탕 흔들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주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일으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춤출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기분 좋아지게 합니다. 오늘은 엄숙함 속에 숨은 두려움과 불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춤춥시다. 기쁨으로 춤춥시다.

0: 불리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두 번째 찬양 소개해 주시죠.
1: 네, 남궁성옥 선배님의 기쁨의 춤이라는 곡입니다.
0: 네, 아 오늘 단상의 마지막 이 멘트가 저는 참 마음에 남아요. 두려움과 불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춤춥시다, 기쁨으로 춤춥시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남궁성옥 선생님의 이 고백과 정말 일맥상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다짐, 비장함과 엄숙함이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요?
1: 왠지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길이 좁은 길이고 그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에 와 이게 기쁘고 막 춤출 만한 일이기보다는 네. 엄숙하고 비장함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남궁성호 선배님의 기쁨의 춤이라는 곡을 정말 오래전에 발표된 노래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 곡을 들으면서는 이 비장함, 엄숙함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선배님 마지막에도 계속 나 기쁨에 춤출 거다.
0: 네.
1: 주께서 걸어가신 길 나 진짜 힘차게 이 길 걸어가면서 막 세상이 막 차갑고 두려운 절망을 속삭여도 내가 쓰러져도 주님께서 나 일으키실 거야. 나 기쁨에 춤출 거야. 이게 면류관 주실 거야. 나 기쁨에 춤출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네. 이런 마음으로 하루 살아보고 싶은 거죠. 네, 이런 텐션의 저가 아니지만
0: 네.
1: 그래서 막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그 뭐 SNS를 보다가 김범수 씨가
0: 네.
1: 네, 또 크리스천 가수이신 김범수 씨가 이 기분이 좋아지는 춤을 추시는 걸 봤어요.
0: 이게 무슨 춤이에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1: 뭐 팔다리를 막 진짜 뭐 이렇게 그 무슨 인형처럼
0: 네.
1: 이게 막 팔다리를 막 되게 흐느적거리면서 춤을 춰요. 막 밈 보면 진짜 많아요. 유행하는데
0: 네.
1: 이게 김범수 씨가 쳐갖고 내가 더 재밌게 본 것 같기도 한데요.
0: 네.
1: 근데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네.
0: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1: 네.
0: 기분이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1: 진짜 우리가 네. 주님이 걸을 걸어가는 게 참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맞아주신 주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춤출 수 있잖아요. 이만큼 우리 기쁘고 이만큼 우리 감격하잖아요.
0: 아멘.
1: 네, 그런 날들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아멘입니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팀은 이찬양의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캡션을 달아놨더라고요. 아무리 우울해도 추다 보면 기분 좋아지는 춤. 어떤 영상에 그렇게 캡션을 달아놓은 영상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뭐 기분 좋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뭐 행복하고 기쁜 일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고 또 무거운 마음이 더 많은 우리 삶일진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이제 내가 따라 걸어가네. 근심 두려움 전혀 없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에도 나를 일으키리. 주님의 선하신 분. 마지막 순간에 그 앞에 나 면류관 받으리. 그곳에 나 기쁨의 춤을 추리.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마지막 그 순간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춤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어느 누군가는 정말 이런 걸 감히 꿈꿀 수 없는 고단한 삶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정말 또 사실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또 많은 이들에게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그 마지막 순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내고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그 믿음, 그 순간을 우리가 꿈꾸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춤출 수 있습니다. 오늘 큐레이터 단상의 고백처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기분 좋아지게 함으로 기분 좋아지는 춤을 이 땅에서 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엄숙함과 또 어떤 비장함 속에 숨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을 오늘은 좀 내려놓고

0: 믿음으로 그저 춤추고 그저 기쁨으로 춤추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찬양이었습니다. 남궁송옥님이 부르신 2집 앨범 중에 수록된 기쁨의 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위클리 CCM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1: 아, 네. 오늘 어느 때보다 제가 좀 텐션이 높았던 것 같아요.
0: 집에 가시는... 아주 미세하게.
1: 아, 네. 아주 네. 좀 미세하긴 해요.
0: 아주 미세하게. 네.
1: 가시는 길에 기분이 좋아지는 춤 보신 다음에 다시 이 기쁨의 춤 꼭 들어주세요.
0: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보시고 아,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했는가 한번 봐주시고 또 기쁨의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평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올해 곁에 두는 물건의 가치를 생각하는 주식회사 인터코아에서 지오리안대 여성 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순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요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9월 16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개별 문자로 방송 마치면 바로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성함과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고 선물 발송에는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것 조금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많이 들려드리는 날이에요. 나의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니까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 생각났다면 방송 마치기 전에 지금 남겨주셔도 더 좋겠습니다. 그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주님의 그늘 아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오늘 수요일 저녁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한우이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신부산 교회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모토 중에 하나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사제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교황이, 왕이 영광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찬양받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명예만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였죠.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 가르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답은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 제일 목적,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도 지금 마지막 송영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원문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구한다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행실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순종하여 떠난 겁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 바치라 그러니까 군말하지 않고 믿고 바친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니 살던 동네 갑자기 떠나면 나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헛소리 들었다 안 하겠습니까? 아니 멀쩡한 아들을 왜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까? 인신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믿는 당신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유명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명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그게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마무리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위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팔복의 삶을 살아내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너희 행실을 보고 팔복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너희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를 보고 와 부럽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나,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네 라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된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욕망을 더 부추길 뿐인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착한 행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된 삶으로 세상의 어둠을 거두어내고 거짓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차가운 음지에 있던 자들이 따스함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소금의 맛을 내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맛없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착한 행실로 따뜻함과 밝음과 정결함과 회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고 우리도 이제 소망이 생겼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먼저 티를 내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착한 행실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난 소금이야 난 빛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소금 맛을 내고 있으면, 빛을 바라고 있으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봅니다. 아 어쩐지 저 친구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있긴 했지만 말하는 걸 보니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괜찮은 친구야, 저 친구가 저 상황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하는 건 문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래서 저렇게 겸손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도 차별하는 사람이 없고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구나, 아 저게 다 지 인격이 아니고 신앙에서 나온 거였구나, 저 친구가 말한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하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같이 읽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사람들은 흔히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되고 나의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 입시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업에도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맨날 빌빌거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병에 시달리면 주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지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말은 주님의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내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인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병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 빙자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이거 사탄의 게임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탁월한 몇몇 사람을 통해 영광 받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모든 인류 경쟁 붙여놓고 그 중에 제일 뛰어난 몇몇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면 야 잘했네, 그래 그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또는 경쟁 붙여놓고 하나님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갑자기 실력을 막 줘서 잘 되게 해놓고는 역시 내 힘으로 됐어 하시면서 뛰어난 사람 보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닙니다. 남보다 더 착하고 남보다 더 겸손하고 남보다 더 신실하다고 남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남보다 기능과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남들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세상 참 불공평하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뭔가가 더 있으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함께 누리고 함께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 이루는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탁월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과 또 저렇게 사회적으로 미천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서로 다른 기질, 다른 성품, 다양한 정치색을 가졌는데 복음 안에서 무슨 일인지 서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못 보이고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지?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을 받고 있고 모두가 귀히 여김을 받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고 우리랑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기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탁월함이 아니라 그래서 반대로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도 해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약함과 부족할 때에 주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여러분 형편을 한번 보세요.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아무 육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미약한데도 이렇게 모자라는데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랑

것이 하나도 없고 대답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약함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잠시라도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탁월하지 못하다, 실력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더 열심히 연구할 겁니다.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내 능력 이상을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랬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복된 결과를 주시다니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나 같은 죄인에게 이만큼 살게 하시다니요 하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할 열망이 가득하면 자신의 약함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오히려 주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더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여기 계신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이게 혼재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내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도 내 영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만 구하는가? 아니면 내 명예, 내 자존심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은 해놓고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하나님의 칭찬으로만 만족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반대로 누가 나를 과하게 칭찬하면 아이고 이거 사실 아닌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신 건데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염려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 왕권을 유지해야 될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그 사건을 딱 보자마자 아, 베드로도 잡아넣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지 하고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하루는 아그리파 왕이 왕복을 건사하게 입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화려한 말로 연설을 했더니 사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좋아했던 유대인들이 아그리파 왕을 막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허영심에 가득했던 이 헤롯은 신이라 불러주는 그 말에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같이 할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 칭송하는 소리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 갔다고 벌레에 먹혀 죽게 했습니다. 죽은 시체에서 벌레가 나온 건지 벌레가 갉아먹은 것인지, 어떤 분은 에이즈에 걸렸다 이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 칭송하는 소리 들으며 명예와 영광을 구하던 헤롯이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하나를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했더니 걷게 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사도들을 신격화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이상으로 신의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려고 옷을 찢으면 몸부림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 믿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한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오히려 삼았던 겁니다. 베드로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령하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들을 고쳐줬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했습니다. 신적인 일을 했으니까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십니까? 우리 개인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모든 상황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어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다 하셨어요? 참 훌륭하시네요. 누가 여러분의 선행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 여러분의 인격을 칭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사실 제가 뭐 그거 말고도 한 일이 좀 있는데요 하고 또 덧붙여서 으쓱해하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중심에서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내가 이럴 자격이 없는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니 저렇게 고생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걸 보니 저렇게 혼자 애를 쓰고도 자기가 잘했다 안 하고 남을 칭찬하는 거 보니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보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의 수고를 칭찬하듯이 평가조로 아유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이러면서 평가조로 하는 건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위치가 아니잖아요. 또 남과 비교해서 남들 못하는 일을 하셨네요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더 띄워주는 게 그게 꼭 칭찬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그런 칭찬이 그 아이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꾸 비교의식만 심어주는 거예요.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참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와 부럽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아무나 못하는데 야 대단하네. 여러분 그런 고백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이 그 사람만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만일 아직도 참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칭찬 듣고 싶어 한다면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겁니다. 당신 최고예요 라는 소리보다 참 귀한 일을 하셨네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 듣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나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꿈을 꾸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만 영광 돌리려고 했습니다.

0: 지경을 돌리는 존재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인공받게 하고 싶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며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교리를 전파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해달라고.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아들의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라고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도 성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도 성도입니다. 한국교회를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교회 밖 사람이 아니라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로 가장 드러낼 자도 교회고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더 많은 숫자의 크리스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역사학자들이 초기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하여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남녀평등, 인신의 자유 등 반봉건의식을 고취하며 구조악을 개선해 나갔다. 한말의 기독교인들은 당시 횡행하던 지방관의 수탈에 항거했다. 지방관들이 기독교도가 많은 평안도에는 수령으로 부임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가서 나쁜 짓 못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황해도의 장녀는 불의를 극복하는 데는 법률 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법률을 한글로 번역하여 습득하고 세금 불납 운동을 벌였다. 계몽운동을 펼치는 게 교회였어요. 1900년도 황해도 관찰사 윤덕영의 과도한 세금 징수에 대해 교회의 고발을 접수한 조정이 그를 해임시켰다. 교회가 말하면 조정이 들었어요. 신뢰했기 때문에. 1910년에는 통감부에서 연초세, 경작세, 주세 등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들이자 세금 불납 운동을 벌이게 됐다. 당시에 교회가 말하면, 목사가 말하면, 장로가 말하면요, 믿어줬어요. 관리들이 교회의 말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일반 마을에서도 믿어주는 어른, 장로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 장로에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인구의 20%대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성범죄나 공직 비리자 혹은 세상 법정에서 부도덕한 사업주들 중 크리스찬의 비율이 전체 인구 범죄 비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통계는 전혀 없답니다. 통계를 내봤더니 똑같든지 더하든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20%를 훨씬 상회해야 하는데 크리스찬 공직자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라는 통계도 보고도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여러 사회적 위기를 지나오면서 사회로부터 가장 신뢰받지 못한 종교 집단,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집단이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항변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오해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도 기독교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예수 믿는 친구 아는데 걔를 보면 진짜 기독교는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기독교 하는 짓이 그렇지 라고 나한테 다른 친구들이 말한다면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착한 행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착하다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탁월함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경우도 내가 인정 못 받을까 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가,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말 한마디, 생각 한 자락도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

역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 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쓰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누구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누구나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기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힘겹게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든지 힘겹게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세상은 움직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죠. 이왕 움직이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면 우리 마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인생이 망한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지혜롭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높은 의욕과 열정을 가졌다고 자만하며 내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다가 쓰러지고 포기했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며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을 과시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만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 노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또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 제목 신청해 주신 분들 있으세요. 0280번님께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구와 친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 흐를 때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64번님께서는 찬송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힘이 나고 계시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품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참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친 하루였지만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넘치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하며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주품에 함께 듣고 오시죠.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권석준의 다시 살게 하소서 찬양도 들으셨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고요. 1548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찬양을 좋아하기에 항상 듣고 계시다고요. 우리 부부는 투병 생활 중입니다. 특히 남편이 위암, 대장암, 투병 중 폐렴까지 와서 위기입니다. 잘 견뎌내기를 그리고 성령에 의해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남편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또 상처에 이 시간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방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48번님 두 분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5868번님께서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술과 담배, 마약, 도박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강력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죠.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265번님께서 찬송가 212장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송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모함하고 악한 말을 쉴 새 없이 내뱉는 동료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당해도 우리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이 바로 주님의 귀한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붙들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해.

광야를 볼 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내일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건강을 원하시면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믿음의 부유를 원하시면 말씀을 들으세요. 재물의 축복을 원하시면 십일조를 드리세요.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면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지혜와 지식을 원하시면 성경을 많이 보세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존경받기 원하시면 겸손하세요. 어느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글이 붙어 있었는데 방송 가정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좋고 꼭 필요한 말씀을 지혜롭게 정리해둔 것 같지요. 마음에 잘 담아두셨다가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같았으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생각으로 의기양양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이유를 그가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이 무례한 짓이었다고 생각해서든 사울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을 준 것으로 생각해서든 중요한 것은 그의 양심이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추한 것을 많이 보거나 좋지 않은 일을 많이 당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면서 양심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자신 안에 담음으로써 오히려 양심이 더 부드러워지고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둔감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성령에 따른 감동으로 양심이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양심이 부드럽고 예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런 자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참된 신자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바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운데 읽어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 드러납니다.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술에는 독이 있어 사람들을 해롭게 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의인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악인의 삶에는 고통과 멸망뿐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로 나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또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찬양일보 오늘 첫 곡으로 아주 신나는 곡이었습니다. 빈야드 음반 The River is Here, 주님의 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여러 버전으로 소개됐는데 가장 먼저 소개된 오리지널 버전으로 오늘 들으셨습니다. 아, 의인의 삶은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찾는 즐거움은 누리면 누릴수록 갈증만 더해가는데요. 갈증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비밀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연주 음반으로 들으셨습니다. 콰이어 타임 중에서 찬송가 너희의 숲에 조용히 나가를 들으셨고요. 그 전 곡은 스티브 그린의 초창기 대표곡 Broken and Spilled Out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향유를 드린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예배인도자 캘리 카펜터의 곡으로 Draw Me Cross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찬송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 In the Sweet By and By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And the Sweet By and By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예배인도자 켈리 카펜터의 곡으로 Draw Me Cross,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나의 언어 생활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는 주변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로켓타운 가수들의 라이브 음반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Sanctuary 그리고 Step by Step 이어서 Awesome God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은 늘 어렵게 느껴지죠.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선명한데 먼저 손을 내밀라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용서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방식에 두고 있죠. 우리가 먼저 사과드려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하루 나와 마음이 어긋난 사람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서운했던 일,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감정들 말이죠. 그 마음을 오늘 밤 안에 다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잠드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위대한 용서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가운데 얽힌 마음이 하나씩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오늘 첫 곡입니다. 크리스 탐린의 Great Forgiver.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위대한 용서자,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크리스 탐린의 Great Forgiver 들려드렸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받은 자가 시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 마음에 얽힌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이주일에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들려드릴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클래식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이수일의 서로 사랑하자 앞서서 들으셨습니다. 5226번님, 피디님 건강하세요.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짧지만 마음이 담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신 그곳에서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0610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랑 처음 다투고 울며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아서 방송 듣고 위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내일이 되면 친구랑도 화해 잘하고 남은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서진아 괜찮아.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는 존귀한 자란다. 라고 어머니이시겠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서진이, 너는 존귀한 자란다.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띄워드릴게요.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함께 들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 제이어스의 Love Letter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나온 이 밤, 그 초청 앞에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Rose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짐을 진 사람에게 더 힘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 보통 이를 악뭅니다. 더 버티고 더 애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짐을 지고 그냥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깨가 무거우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김도연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Brandon Lake의 Gratitude, Rachel Lampa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Phil Wickham의 Homesick for Heave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51번 쓰시는 분께서 Willow의 임래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도현님 안녕하세요. 자녀 박유나가 고3입니다. 수시 원

성서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합격되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 기쁘게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예, 참 고3 힘겹습니다. 근데 또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계획들을 보게 하는 뭐 고3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의 시기, 야 내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나 자녀 박유나 고3 이분이 합격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는 많은 고3 여러분 힘내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유효린과 문정미가 함께한 예수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주리의 예수내 구주,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은 320년간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호피족은 다른 부족들보다 토속 민족을 더 굳건히 숭배했고요. 백인들에게 당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3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마침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처음엔 완강한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인디언들을 진정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야 할 미개한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피족이 거주하는 지역엔 교회가 세워졌고요. 다른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센터까지 세워줬습니다. 선교사님은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겠죠. 날 들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요.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김상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믿음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유료문자 샵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는 찬송가에도 실려있는 찬송가인데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도 은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순종 또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결단이 용기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원 꼭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감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 구원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한나의 전심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 좀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얼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오벳의 Jesus Lamb of God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언어 인증에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전 세계가 참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한시도 평안하고 평온했던 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 곳곳에서 전쟁도 싸움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각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평안한 삶, 그렇죠? 샬롬의 그 은혜일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살만해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녘의 성도들은 뭐 장군님의 은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얘기하시는 당과 수령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돈이나 권력 또는 지도자가 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크룩스의 멋진 화음이 돋보이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버 전해드렸는데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와 복.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가며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깊은 소식과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해 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받으신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도 또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찬양과 함께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목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 너와 나의 올리.
0: 오늘도 너와 나의 올리 함께 할 남북 간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북한에서 온 현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남한 사람 옥순입니다.
6: 웅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웅이, 옥순, 철수, 현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세 분이나 계시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어느덧 우리 곁에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탈북민 3만 5천여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혈혈단신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탈북민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또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있고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술 등 각종 교육도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민분들 가운데는 낯선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가 차원의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탈북민분들 각자에 맞는 세세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국가적으로 또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더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자, 탈북민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를 솔직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 또 감사하고 좋은 점은 우리 칭찬을 또 해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되세요. 그럼 옥순이 궁금하죠?
4: 네. 네.
0: 어떤 지원들이 네. 예,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있는지. 네.
4: 지금 약간 정책이 조금씩 더
0: 바뀌고 있죠.
4: 바뀌고 있는 것
0: 같아요. 이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세요? 네.
4: 저랑 비슷한
0: 철순이 현이님.
4: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초기 정착 지원이랑 이제 경제적 자립,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하는데 제가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초기 정착 지원이거든요.
0: 네. 그래서
4: 초기에 오게 되면 150만 원을 줬어요.
0: 지원금으로.
4: 네. 지원금으로.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고 이거 6개월 정도는 40만 원씩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브로커비로 내고 나니까 남는 돈이
0: 그렇죠.
4: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아쉬웠던 점은 성인이 돼야 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만으로 21살이 돼야 제가 기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0: 주거 지원을 해주는데 예, 탈북민 분들께는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주는데 이게 성인만 주는군요.
4: 네. 그래서 왔을 때 당시에 거주할 공간이 없었어요.
0: 그때 10대였어요.
4: 근데 20대, 21살이 안 됐어가지고. 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뭐 대안학교로 가면 이제
0: 기숙사에 살 수
4: 있으니까. 주거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갔었는데 그 대안학교도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네. 나에 맞는 곳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
0: 처음에는 좀
4: 않았던
0: 어렵다.
4: 것 같아요. 중요한.

0: 거는 초기 지원 과정에서 조금 한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1: 네, 최근에 오신.
2: 제가 왔을 때 이제 지원을 받았던 거는 저도 이제 미성년 네. 시기에 왔어가지고 기억나는 건 방금 말씀하신 초기 정착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제 계좌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1: 와 계셨으니까
2: 네. 아마 부모님이 이거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걸 쪽으로 가셨고 네.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3: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단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바꿔도 아. 말을 안 하는 말이구나.
1: 아니, 우리 철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큰 비용을 또 지불을 하셨겠어요.
3: 아니, 그럼요. 아니, 당연히 불만은 없지만 네. 사실 처음 알았다. 네.
1: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탈북민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는 만 35세 미만이었는데
0: 맞아요.
1: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워낙 이제 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4: 네. 그럼 졸업할 때까지 전액이 다 지원이
3: 8학기.
4: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8학기. 네.
3: 그래, 이걸 두고 사실 우리 옥순동무가 좀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 왜냐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봐도 야, 너네는 대학교 들어가는 게 경쟁도 너네끼리 하고 등록금까지 지원받으면 어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느낌을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 옥순동무는 어떠셨는지.
4: 전 졸업을 꽤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박탈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 나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1: 근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0: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저도 되게 약간 많은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20년 네. 동안 대학교라는 목표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수능 보고 왔는데 저희는 특별전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수능에 실패해가지고 국경대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다 특별전형 문은 다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탈북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한데 탈북 입장에는 조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건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사회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첫 번째는 탈북민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기능을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대학교 등록금 입시에서 뭐 특별 약간 전형 기회를 주는 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맞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네.
3: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사회적 배려나 이런 혜택들을 받는 기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북한에 있음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1: 맞아요.
3: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써 그 국적이 회복이 되었으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입학하는데 좀 일종의 쉬운 문들이 열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는 문턱은 똑같아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5단계까지 노력을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10까지 5만큼만 노력해 졸업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 3 정도에 들어가서 10까지 졸업하려면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이탈률도 높고
1: 네. 근데 말 되게 똑똑하게 잘한다. 배운 사람 같아요. 네.
3: 남조선 공교육대
0: 교육을 잘했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회복해서 네.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와 또 정부의 역할이고요. 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한국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데 어떤 정착도 지원 가운데 좀 부족하거나 그랬던 것들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2: 저는 일단 부족하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안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는 선택지보다는 그냥 남한 맞아. 학생들과의 같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가지는 게 조금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 맞아. 저게 되게 중요한 거. 저도 대안학교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근데 2년을 있었는데 영어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네. 진도를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하면 미국은 거의 야생

0: 던지듯이 던져버린대요.
1: 네.
0: 그래서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냥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할 수 있었으면 여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네. 빨리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은 탈북민 그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생긴 이유가
0: 네네.
1: 대한민국의 기존의 학교에서 적응을 좀 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네네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으로 생긴 건데 오히려 적응하는 데는 조금 힘들 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대안학교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정기적인 교육 받지 못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대안학교가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런데
0: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왔을 때 내가 대안학교를 갈 것인지 일반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중간적 역할을 하는 어떤
2: 네, 맞습니다.
0: 그런
2: 네.
0: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3: 아니면
0: 생각이.
3: 다녀보고 중간에 뭐 일반 학교로
4: 아, 가능해요, 가능해요.
1: 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학교에 또 있다 보면 거기서 어울리게 되고
3: 아, 그렇죠. 친구들도 거기서
1: 사귀고 네,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4: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교만 다녔어요.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가서 중, 고, 대학, 대학원까지 쫙 다녔는데 근데 그 이게 다니면서 보고 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 교육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북한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탈북민 분들이 몇 명 없잖아요.
1: 그렇죠.
4: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 오신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1: 아.
4: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케이스가 있고
1: 네.
4: 그래서 이 교육에 있던 지원의 방향이 조금은 교육계 관련해서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되면 좋겠다. 이런 필요들이 요즘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교회에서나 네네. 이런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좀 감당해서 하는 곳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죠. 탈북민 거주 지역 주변에서 그런 것들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탈북민들은 꽤 많은 지원을 했구나. 근데 이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4: 네,
1: 그리고 그동안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을 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또 나누고 또 맞아, 섬기는데 맞아. 그런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0: 맞아요. 수혜자에서 이제는 한 곳에 좀 더 돌려주자라는 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거의 계기가 됐던 것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의 역할은 교회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보다. 그중에 만났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존 아랴라고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삼성에서 또 되게 좋은 자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1: 네.
0: 야근을 하고 새벽 6시에 퇴근해서 8시에 저 가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그 수학이나 영어를 이제
1: 공부를 봐줬어요.
0: 공부를 해줬었어요.
1: 아, 나도 가르쳐줘.
0: 맞아요. 그런 탈북민들도 꽤 네.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좀 사회로부터 받고 독립이 되니까 좀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4: 네. 네.
0: 이제, 그렇답니다.
4: 탈북민의 역사가 30년이에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안정된 탈북민들이 많이 계시고
1: 그렇죠.
4: 그분들이 이제는 요즘 탈북민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
1: 야.
4: 이런 말들 하시는 거예요.
0: 진짜 눈물 났네요.
4: 그죠?
0: 어쩌지? 아,
4: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요즘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1: 네.
4: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1: 야.
3: 멋있네요.
1: 곳곳에서 우리 탈북민 출신 뭐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4: 네.
1: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3: 네, 맞아요. 저도 그 극동 아카데미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1: 방송을 하고
3: 아, 네, 만난 네. 세 분이나 계신데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막 대화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더 똑똑하신 것 같고 더 열심히 사시고
1: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는

0: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통해 주시는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잘 적응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국 교회에게 또 그 간증을 전해드리고 네? 그 간증이 다시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복음 통일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1: 네. 그동안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흡했던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있고 탈북민 분들이나 또 많은 각계각층의 이제 조언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통일이 될 그날까지 지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네.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함께 돕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탈북민 지원 정책을 북에서 오신 혜택을 입으신 세 분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실 우리 남한 출신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귀한 이야기 감사하고요. 이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웅이었습니다.
3: 옥순이었습니다.
0: 철수
4: 편이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간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과 이란이 하마스 등 무장 세력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드론 등을 동시에 동원한 합동화학훈련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무기를 연계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부대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친이란 후티반군의 공세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 이어 핵심 송유관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철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나토 접경 지역의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행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라면과 신선식품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비롯한 여러 테러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지원 책임을 인정하고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은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과 직계 가족 등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과 이란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의 무기와 훈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판결문은 북한을 이란의 강력한 국가 단위 파트너로 표현하면서 양국이 1980년대부터 미사일과 로켓 개발에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년대에는 북한군 인력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하 군사시설과 터널 건설을 지원했으며 원고들은 이 같은 터널 체계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도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궐석 판결로 내려졌는데요. 실제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들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이나 해외에 동결된 북한 자산 등을 통해 일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에 드론까지 동시에 동원한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무게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목표물을 집중 타격하는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최근 전쟁에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무인기까지 함께 운용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의 성능을 시험하는 훈련을 반복해왔지만 최근에는 여러 무기체계를 하나의 작전 안에서 연계해 운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정찰과 공격뿐 아니라 포병과 미사일의 표적을 찾아내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얻은 전쟁 경험과 전술을 자국의 훈련과 무기 운용 방식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무기 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관련 훈련과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고 앞으로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해 벌어들인 수입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를 통해 드론과 포병, 전자전 등이 결합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기존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드론 중심의 전장 환경을 직접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군의 전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군사기술과 에너지, 식량 등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병력 수요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최대 5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내면서 양국의 군사협력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 제31 여단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전투 동원 준비 태세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지난 4일 긴급 하달됐고 장병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주 야간 24시간 잠복 근무에 들어갔는데요. 비상 상황을 틈탄 탈영과 탈북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의 야간 수색 주기도 기존 2시간에서 40분 간격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국경 일대 초소에는 실탄 120발과 수류탄 2발씩을 지급했으며 비인가 국경 접근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격할 수 있는 권한도 일선 초소장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산군과 염주군 등 해안 지역에서는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고 해상 탈북 차단 설비도 추가 설치하는 등 경계와 봉쇄를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식량과 부식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간 완전 무장 근무가 이어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피로와 배급 부족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선박의 야간 운항과 강변 작업까지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생계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식량과 생필품 유통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도 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친이란 세력에 잇따른 공세로 주요 원유 수출로가 동시에 위협받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통항 방해가 이어지고 있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에서 해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초 홍해 입구에 항구 도시 모카와 인근 섬을 잇따라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일에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핵심 동서 송유관 가압장이 파손됐습니다. 이 송유관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하는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홍해의 불안에 이어 송유관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사우디의 안전한 원유 수출로가 사실상 모두 위협받게 됐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여파로 사우디의 아시아행 원유 수출량도 지난 6월 하루 340만 배럴에서 8월에는 12만 8천 배럴까지 급감했는데요.

사우디는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미국도 추가 개입에 소극적이어서 대응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가량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접경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곳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는 주요 철도 노선 인근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나토 회원국의 국경 가까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탄 열차가 공격에 앞서 해당 노선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들이 탄 열차가 러시아의 공격 목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철도와 에너지 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인도적 지원에 들어가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이 나토 회원국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발전소와 정유시설, 송전망 등 상대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과 경제에 타격을 가해왔는데요.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력 공급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전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공격 중단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선에서는 여전히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이 실제로 지켜질 경우 향후 더 폭넓은 휴전이나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지난 10일 기준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4,500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역대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는데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해마다 달성 시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한 18억 1,448만 달러를 기록했고 중국 수출도 14% 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은 3억 3,171만 달러로 49.9%나 급증했는데요.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13억 760만 달러로 27.2% 증가했고 신선식품 가운데 딸기는 15.5%, 포도는 64.6% 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지 소비자의 반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품목과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0: 최저 기온 7도에서 2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세종 1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세종 모두 27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속초 17도, 강릉 16도, 철원 12도, 낮 최고 기온은 속초 24도, 철원 26도, 강릉 24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전주와 대구 17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28도, 대구와 구미 26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서귀포와 이어도가 22도, 제주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7도, 제주와 이어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평양과 안주,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14도, 강계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개성 모두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해산과 평강, 청진을 제외한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웅기 17도, 청진 13도, 해산 8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5도, 웅기 22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부터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5217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꿈꿀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도 힘내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귀한 하루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한 분 한 분씩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더 힘을 낼 수가 있네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나 어느 날 꿈속을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무언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단편적인 그 무언가들이 놀랍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임계점이 다다르기까지는 꾸준한 모습,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꾸준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던 고넬류의 집에 어느 날 하루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7번을 다 채우며 씻었을 때 병이 나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임계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다를 때까지 낙심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첫 찬송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 두 곡의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우리 기도를,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시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밀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 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이 지났을 때에 밀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0: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멜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멜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멜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 서울 밥창단이었고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고향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은혜 이야기들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 찬양 후에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나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72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세상에서 헤매이며 떨어졌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을 늘 부르고 싶고 또 제가 부르는 이 노래가 북한이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남북의 장벽을 허물고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안고 함께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북녘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의 고백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라헬 자매의 선곡이죠.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합니다.

철 따라 무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갈급한 심령 위에 찬양으로 답하여 봅니다.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조금 전 올려드린 향기로운 나무 앨범의 찬양에 이어서요. 나무엔 목사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단비를 내리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이 쓰여지는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를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에 가까이 오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은 이 왕위가 어디에 서야 견고한지 또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잘 다스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이 있어야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될 만한 것들, 군대를

장악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힘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왕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않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려는 자는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의 금기 사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들입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전쟁 무기입니다. 큰 힘이 되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결속되고 그렇게 해야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 결속에 관한 힘입니다.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이라고 할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단 하나 그가 힘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또 율법에서 말씀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청종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경제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처리해야 할 후속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세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사실 요압은 평생 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충성을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속여서 비열하게 죽였고, 또 자기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평화로울 수 있는 때에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일이라고 여겼고, 그 피가 그에게 책임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충성된 군인이지만 그러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 책임을 이 요압에게 지게 하라는 유언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많은 음식으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갑시다. 당신을 내가 평생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의 연로함과

모세함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고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유언으로 남기는 자리에서 이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선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유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가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윗 때문에 사울의 친족으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생각지 못하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길가에 나와서 온갖 퍼부을 수 있는 악담을 저주로 다 뱉어냈습니다. 피 흘린 사악한 자여, 내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갚아주시고 있다. 내 아들이 너의 나라를 뒤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다윗은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시므이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다윗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 두려워서 돌아가는 다윗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칼로 죽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요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시므이가 무죄한 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이의 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고 모함했습니다. 악한 말로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선의를 베푼 자를 잊지 않고 잘 대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를 거스르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뒤끝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앞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일에 있어서 미리 정적들을 제거하게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 사건, 이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묶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신앙의 원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왕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저자는 똑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 속에서 무엇을 힘으로 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내 뒤에 날, 내 씨를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유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들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은 내 생애에는 없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불행한 일들이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갔는가? 하나님의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담대하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든지 아니면 원래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그런 자리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는가? 저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너가 힘으로 삼는 그것이 너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는 무엇이 힘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기도할 때 자주 씁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저도 제가 열심히 해서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할 수 있으니 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그렇게 뭐 안 되는 일들로 채워지고 끝나야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내게 더 큰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한거할 수 없는 묶여있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크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빈손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 내 빈손을 비워둔 것으로 놓아두시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넘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고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길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좋아할 유언이 있겠죠. 사실은 너희가 모르는 땅이 많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들의 생애를 정말 복되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평생을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고 복된 자리에서 살게 하려면 어떤 유언이어야 할까? 다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녀에게 남길 유언이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유언을 남기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나 스스로에게 되묻고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냐 하게도 다윗은 세상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줄 모르는 왕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의 항복을 받아낸 왕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였고 주변 나라의 복종 아래 정말 부국강병을 이룬 왕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남긴 유언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처지와 정황과 자리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바로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찾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로우신 은혜 앞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미친 채 하며 구걸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기에 수치스러워하거나 모욕스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태 가운데 잉태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용서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애에 역사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제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것이 그의 유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주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의 그 왕됨과 그 통치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왕이 그리고 그 백성이 가뭄에 콩나듯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흘러 다시 주의 나라를 회복해 하셨고 그 약속은 흘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온 우리의 삶에서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간증이자 곧 유언이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유언을 하기 위하여 살게 하신 날들 속에서 확인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내게 남겨진 날들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날들 속에 하나님이 담으실 그 약속의 은혜들이 무엇일지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들이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0: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수없이 많은 굴곡신 역사를 살아왔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 가장 부요하고 복된 한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세워줬음을 그의 유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처하든지 하늘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갖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유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포항이 21도, 여수와 목포가 19도, 광주 18도, 서울과 대구가

서울과 17도, 강릉이 16도로 보이고요. 대전이 15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4도, 함흥과 청진, 춘천이 13도, 강계가 9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여수와 목포가 28도, 평양과 서울, 대전, 부산,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 춘천, 대구, 포항이 26도, 함흥과 해산이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의 김민성 씨였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아가 남과 북이 함께 걸어가는 복음 통일된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몇천 년 동안 애를 쓰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을 양면적으로 표현하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이슬과 안개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결코 독립적일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 말이지요.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만 그 화려함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나는 천부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어. 나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별것 없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장수와 건강도 금방 날아가지요.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웃었던 시간보다 울었던 시간이 더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은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아무리 오래 건강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알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519장,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어릴 때는 언제나 시간이 빨리 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시간은 나이만큼의 속도로 흘러간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늘수록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 인생의 속도에 놀라지요. 무대에 올라간 지 얼마 된것 같지 않은데 벌써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낸 시간에 대해서도 판단하실 테니까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세월을 아끼고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충성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473장, 새 찬송가 411장, 아, 내 마음 속에. 찬송가 458장, 새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하며 시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늘 지혜를 구해야 하지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천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이지요. 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를 위해서 늘 간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271장, 새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송 나누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복받는 길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시편 전체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하는 길을 갑니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왕 열아홉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열아홉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한 사람도 한 뜻대로 사는 왕이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왕이 8명인데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아삽, 요담,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온전하였으며 성경 말씀하는데 8명의 왕 중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 두 사람만 모든 우상을 없애고 산당까지 없앴습니다. 산당은 히브리 원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높은 곳이 하나님과 가깝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과 가깝다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해서 자연스럽게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보니까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3장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바뀌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에서 갖고 온 산당에서 예배드리던 저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도착해서는 해발 750m 기준 고부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야 되니 너무나 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편리함을 따라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것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냥 대신했습니다. 적당히 자기 편리함과 타협을 한 것이죠. 문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풍습과 혼합되어져 갖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리고 혼합 종교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집 가까운데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편리함을 대신 택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고 관습이었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편했어요. 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안식일이 되면 매주 곳에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다음입니다. 세운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먼 거기까지

가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적당히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타협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명령해서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될 때는 온 백성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그 먼 길로 가야 됩니까? 그 먼 길을 가려면 우리가 있는 고장에서는 이 하룻길 걸리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하고 생업에 지장도 있고 하니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백성들이 마음이 왕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왕이 염려해서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도 좋고 산당에서 예배도 드려도 좋은 그런 어정쩡한 입장으로 저들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내 눈길과 마음이 이 교회에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께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활짝 열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절대 이 자리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 살아온 동안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을 열사 넘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는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예배 형식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원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풍요로움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예식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그냥 스며들어서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타락한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절대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미식축구 풋볼인데 이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슈퍼볼은 항상 주일날 오후에 마지막 결승전을 하는데 미국 라이트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에 그 열리는 그날 저녁에 미국 전국교회 5%가 주일 저녁 예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올 주일 저녁 예배는 취소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슈퍼볼 그 결승전을 관람하시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날 저녁에 교인들,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대형 스크린 앞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열심히 응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스포츠 게임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고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성수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선박교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왜 북한에서 탈출해서 월남하시느냐,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너무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북한에는 3,500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저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주일날 투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투표를 실시하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주일날 투표를 안 갔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걸 구실로 삼아서 목사 장로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저들을 고문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산치하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월남하자. 그래서 온갖을 데리고 월남해서 이것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났을 때 보니까 우상들은 제거가 됐는데 아직 산당을 저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명령해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일부 백성들이 반발해도 과감하게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도 다 없애고 그 다음 노뱀마저 그 역사적 유물인데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부숴버렸습니다. 여시야 왕도 모든 산당의 그 제장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8절입니다. 옛적의 유당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장을 불러오고 또 제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주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과감하게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산당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산당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할 때 내 마음이 좋으면 내 감정을 따라서 기쁘고 좋아서 나와서 열심을 내다가도 누군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나 이런 교회 안 나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기 만족이라는 산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당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라고 하는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것처럼 기쁜 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 와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좋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그냥 좋았어요. 그 봉사를 하는데 그냥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라고 해서 또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니까 그것도 너무나 좋고 그저 교회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었는데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너무나 주님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기쁘고 감사하며 예수를 믿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 만족이라는 산당을 세워놓고 편하게 내 자신의 모습에 맞춰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은 벌써 내가 산당을 크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내가 내 마음속에 산당이 생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내가 비판적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만하고 있다가 하면 내가 산당이 이미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산당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 주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내가 나라고 하는 산당을 딱 내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 받다가 어느 날은 은혜 전혀 못 받고 구경꾼에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는 산당을 제거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 대신 세워져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산당은 제거되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복을 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입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꼭 무슨 동상을 만들었고 절하는 게 그런 우상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0: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사업에 눈이 멀어서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사업장에 가 있다면 그 사업장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을 주신 그 복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인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우상을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얼마나 귀합니까? 70쯤 되셔서 애 하나 얻었다 생각해보세요.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우리에게 눈만 뜨면 우리에게 찾느라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으니까 너무 신나서 이삭아 눈만 뜨면 그냥 이삭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을 준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에게 이삭을 선물로 줬는데 나를 경배하지 않고 이삭에게만 찾고 있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야곱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이고 아들을 가서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 우상을 깨뜨리시려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00세 때 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3일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그를 막으셨습니다. 20장 11절 12절입니다. 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야곱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것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산가대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바람에 날려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모습이지만 나중에 자란 후에는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될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씨앗은 작지만 생명이 깃들어 있고 생명이 있기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생명이 자라고 자라 마침내는 온 땅에 차고 넘치게 되는 미래의 나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들은 생명의 씨앗을 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르며 나아가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귀한 종치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 남부도시 켄터베리에 니콜라이라는 이름의 교회 종지기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살며 6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었지만 니콜라이는 종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장성한 두 아들이 성공해 아버지에게 종치는 일을 그만두고 쉬시라고 말했지만 니콜라이는 계속해서 종을 쳤습니다.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것은 돈을 벌거나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이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종을 쳤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니콜라이의 삶에 감동을 받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니콜라이 사후에 귀족의 지위를 내려주었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로 니콜라이의 삶은 많은 영국인에게 귀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자 고귀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맡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메모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실행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에 노영건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좋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아직 우리가 또 한창 때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지경에 무엇인가 집중해서 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마무리를, 그 매듭을 저희들은 잘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위인이나 집안의 그런 어른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그런 고인들이 남긴 그런 말들, 유언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그런 유언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서 와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정 체제를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은

이제 요거를 들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8장과 12장 사이 간극이 있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어 세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워낙 미약하고 참 부족한 그런 작은 지파 출신이다 보니 다른 지파들에게 그다지 매력이 없었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암몬 족속에 대침공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고난 가운데 위기는 기회이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그것을 보내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은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인 군사의 숫자가 엄청났는데 이스라엘이 30만 명, 유다가 3만 명, 합이 33만 명이 함께 모여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야함을 틈타 이 암몬 사람을 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길갈에서 그 백성들은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여 세우며 그다지 탄탄하지 않았던 왕으로서의 사울의 입지가 그 승리 덕에 공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왕정체제의 그런 첫날이 바로 사무엘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그에게는 마치 고별식, 은퇴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 인생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때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자신의 인생을 먼저 회고하게 되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띄어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삶의 그런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과거의 청파교회 담임이었던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집에 어느 설교 한 편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삶이 메시지다. 여러분 사사 사무엘이야말로 이 말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첫째 사무엘은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많은 그런 재물들 특별히 소나 나귀 등 그 좋은 것들을 누군가 압제함을 통해서 갈취한 적이 없고 부정한 것을 받은 일이 없음을 털어서 먼지가 안 났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절대 권력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느 세상 지도자와는 달리 그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사나 단체, 가족, 공동체, 교회에서 내게 크던 작던지 간에 어떤 힘과 권력과 지위가 주어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인정했고 또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리더십의 가장 원류가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은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요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이 사울의 그런 왕정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나온 그런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새로운 일, 뉴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도 그랬고요. 애굽에서는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요. 또한 신약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회심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회자하고 납니다. 먼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럼 지금은 이스라엘의 밀 베는 시기인 건조한 시기였습니다. 우레와 비는 상상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불가능한 그 우레와 비를 보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승리의 축하의 기쁨의 날에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찬물을 끼어 얹듯이 너희들에게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이들은 깜짝 놀랐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잘될 때에도 형통의 순간에도 반드시 우리가 다 잘한 것은 아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우리는 형통한 날에도 지나간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에게 어떻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왕정 체제를 갖추어서 그 왕정 체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장본인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의 그런 압제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 얘기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게 왕정 체제였는데 그 왕정 체제 너희들이 하려고 하냐?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에 어찌됐건 그들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우상에게 눈길이 자꾸 가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음이 변심하여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영적인 그런 집중력을 상실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막을 거두셨습니다. 수많은 외적들이 침입했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린 이스라엘들을 외적들에게 블레셋 왕과 모압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난이 극심해지면 하나님께 다시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수많은 사사들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사무엘 등의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해주면 이후에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또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인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이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 보내주셨기에 강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어떤 일이나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하나님의 의와 뜻과 방법을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지는 않습니까?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때 마귀는 속삭이는 거죠. 맞아, 그 방법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문제가 안될 거야. 죄책감 가질 것도 없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멀리 계시겠지. 하나님, 넌 한번 질끈 감아주세요. 이번엔 세상의 왕 손잡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
독배를 든 사과를 단호히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왕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 직장의 사장님도 아니고 이 땅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날 나의 왕, 나의 가정 일터 그리고 사역,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의 최종 결정은 내가 그냥 임의로 내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일 다 해놓고 뭐 결제만 부탁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저 세상의 왕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는 세상의 힘은 어떤 파워는 세상의 왕은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손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왕의 손은 지배자의 손이지만 그러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치유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자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3부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성에게 예고한 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백성들이 참으로 놀랐던 것이죠. 우레와 비가 올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 건조한 시기인데 이적이 일어나니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잡고 있습니다. 너희들 원대로 왕정체제를 세우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음을 내가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 왕정체제를 만약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다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백 년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너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습관처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살아있으며 건강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비록 왕정체제의 그런 새로운 체제로 진입을 하지만 그 왕정체제 자체의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면 이제 너희 왕부터 지도자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왕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 이 성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이 동행하며 이 working together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 일로 분주하거나 하나님 없이도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왕정체제는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정체제 안에서만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왕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뜻깊은 메시지를 누가 듣고 있어요? 초대 왕으로 옹립된 사울왕이 제일 앞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유 지금 내 얘기를 하시네 그런 거죠. 사울왕은 이때 깨닫고 자신의 위치를 자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뉴스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하는데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정권 때마다 이 지지율 얘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도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만은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첫 승리 이후에 하늘을 붕붕붕붕 날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 경계와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번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의 승리의 주인공은 사울 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너를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따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왕이 된 사울은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실력자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직장에서 드디어 원하던 지위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원하던 무엇인가를 달성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지역에 이사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탄탄대로 학교에 진학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칭찬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과 성취 그 형통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인도하셔서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꾸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될 때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중압감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악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또한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사울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 같지만 그가 물러나지 않은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영역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사무엘의 그런 인생 메시지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마지막에 그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적인 그런 진면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무엘의 남은 인생의 헌신은 중보 기도의 헌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내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중보 기도라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보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나 목회자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 말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순장들은 순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은 내가 맡은 믿음 소망 사랑 화평 공동체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께 부단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도제목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그런 부담감과 중압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기도를 멈추게 되면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공부해도 길이 없을 때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노동이죠. 때로는 고단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악한 영 마귀가 쓰러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이 상대방에게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이 펀치를 날리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악한 영을 상대로 기도해야 돼요. 펀치를 날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수렁에 빠져서 뭔가 이 돌파구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이 없어서 일 못하지. 다들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이 4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만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앞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기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뭄의 축복, 능력으로 회복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축복, 머물 때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런 축복,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머물면서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기도의 맛을 안 해야 되죠.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 묶어놓고 몰아붙일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있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약한 군대의 모습은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기도 생활은 그 위에도 힘없이 계속되었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장 23절 후반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뒤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By failing to pray for you. 나는 기도하기를 실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기도가 여호와의 손을 이스라엘에게 두르게 하시고 블레셋이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어머니 기도로 또 수련회가 있었고 저녁에 교사들도 모였고 우리 교회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교회에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무엘을 수십 명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대표급 손흥민을 여러 명 보유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신은 때로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성공한 줄로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우리 자녀들도 누군가, 그리고 부모님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도의 열매로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됩니까? 뒤에 기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직분자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

며 지역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를 쉬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삶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제1감리교회 김성국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많은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순교를 통해 이 땅의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금의 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07년 성령의 부흥을 다시금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인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십일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도 막상 제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잃게 될 것들이 먼저 보일 때도 있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내가 헌신하고자 할 때, 십자가를 마주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어쩌면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길을 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근심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맞잡으면서 내 안에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아침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손을 맞잡는 아주 특별한 아침이길 기도합니다.

네, 라헬의 나는 오직 믿음 안에 첫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PD입니다. 헌신하고자 할 때 주어지는 근심이라는 감정. 실은 나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실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자신들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 안에도 굉장한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 근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약속보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라는 그 초대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면 그 길은 비록 내가 보기에는 무언가를 잇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나를 믿으라 라고 손을 내미신 초대에 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함께 맞잡고 근심보다는 기쁨을, 또 걱정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분별 이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품게 되었고 또 그 뜻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평안, 오늘 그 평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에게 큰 기쁨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으로 풀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믿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함께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믿음의 선포 올려드리고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손을 맞잡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주님도 제 손을 꼭 맞잡아주세요 라고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458번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시면서 함께 그 말씀 선포해 주시면서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 함께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의 말씀 받아보시고 믿음의 선포 함께 남겨주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함께 선포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믿음의 선포 이어가면서요. 오늘은요 아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죠. 소소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내영문의 햇빛빛이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저희는 오늘의 코너 소소 프로젝트로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소소하지만 소중한 따뜻한 복음 스토리를 전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소 프로젝트. 네, 매주 목요일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주는 농촌 선교, 한 주는 도시 선교, 청년 선교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지만 단단한 복음의 씨앗이죠. 바나바우스와 함께하는 농촌 선교 이야기, 농촌 선교 프로젝트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나바 농촌교회 선교 사역자 이광용 장로입니다.
3: 최정윤 간사입니다. 박미소 성도입니다.
0: 네,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바나바 하우스 농선자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사에서 괜시리 따스함이 느껴지는 인사였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겠죠?
2: 네.
0: 네, 2주 저희 격주 만에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장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아, 네. 저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이지 않습니까?
0: 맞아요.
2: 추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농촌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0: 네, 우리
2: 물론 운동도 하면서.
0: 야. 제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틈틈이 장로님께서 허리 스트레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 아프신 건 아니겠지 걱정했는데 괜찮으신 거죠?
2: 네, 괜찮습니다.
0: 네, 우리 간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아, 네, 저도 추석 준비, 저희가 선물 준비하면서 배 농장을 다니며 또 선물을 또 전달하고 그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또 지난주에 저희가 순방 예배를 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0: 네, 어떤 이야기일지 또 어떤 시간을 보내고 도왔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소 성도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4: 저는 요즘 러닝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6km를 달리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졌어요.
0: 와.
4: 제 체력에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0: 엄청납니다.
2: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0: 제가 전에 한 3주 전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 그 나이트워크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8km, 16km, 24km, 42km 이렇게 선택해서 걸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저랑 친구랑 처음 참여하는데 정말 무지성으로 24km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걷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근데 미소 선배님은 지금 6km를 지금 안 쉬고 쭉 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4: 네네.
0: 아, 대단합니다. 저는 몇 번을 졌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렇게 우리 농선사분들의 근황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참 그 기쁨이 각 한 분 한 분의 삶에 서려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면서 괜히 인사말에서 따스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간사님께서 순방예배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또 찾아가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일지 참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몸풀기 퀴즈 한번 드리면서 출발해 보면 좋겠어요. 장로님께서 퀴즈 나눠주실까요?
2: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한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사람과 함께 걸으시며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 함께 걸으셨던 이 마을은 어디였을까요?
0: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마을을 걸어가셨어요. 이 마을 걸어간 마을은 어디였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2: 베다니,
0: 2번
2: 엠마오.

0: 과연 어느 마을로 걸어가셨을지 정답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단이 마을일지 엠마오 마을일지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답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힌트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부터 힌트 한번 나눠주실까요? 사모님부터.
1: 네, 아 저부터.
0: 네.
1: 네. 저는 지금 배단이보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좋아요. 야, 방송을 듣다 보면은 정답이 그냥 술술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또 간사님도 힌트 준비하셨죠?
2: 저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0: 네, 네.
2: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짝수예요.
0: 야, 짝수.
2: 네.
0: 자, 여기서 보기, 네, 보기 한 번 더 읽어드리면 1번 배단이, 2번 엠마오. 그런데 우리 간사님은 짝수를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습니다. 네, 정답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있던 어쩌면 낙담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서 다시금 그 희망과 소망을 심겨주었던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지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111번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시다니 답을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요.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하는 우리 장로님의 넓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정답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1번 배단이, 2번 엠마오, 과연 어떤 마을로 가고 계셨을지 정답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준비했는데요. 이 힌트 찬양 들으시면 또 정답이 찬양 속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하신 후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 농촌 선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몸풀기 퀴즈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보내주고 계세요. 자, 정답 빠르게 발표하고 문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호님께서 오늘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정답은 2번 엠마오입니다.
0: 네, 엠마오였습니다. 우리 5798번님께서요, 힌트가 너무 애교스럽네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 0720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우리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2: 정답은 엠마오입니다. 장로님 친절한 말씀에 선물을 받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막내 도련님과 동서가 먼 농촌 지역에 사역하고 있어 귀중한 부산 극동 방송 주시면 저가 대신으로 전달해주고 싶어요. 제발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우리 0720번님의 막내 도련님과 동서가 농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1: 네,
0: 이렇게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어느 지역인지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349번님, 엠마오 마을 찬양까지 힌트 감사합니다. 바나바우스 농촌사 사역자분들 건강하시고 유쾌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라고
1: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0296번님은 처음에 문제를 못 들으셨대요. 그런데 힌트 듣고 마을 이름인 것 같은데 힌트가 다시 생각나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정답은 엠마오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정답 이야기 보내주셨어요. 3457번님께서 설마 설마 했는데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찬양을 틀어주시다니요. 이 선곡 센스를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누리시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692번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우리 미소 성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3: 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급대 사역을 20년이 넘도록 이어오시는 이광용 장로님 및 바나바 하우스 사역자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방송과 하루도 평안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0: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오늘 몸풀기 퀴즈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바나바우스가 걸어가는 길 같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복음, 이 바나바우스가 함께하고 있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 간사님께서 순방예배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교회로 다녀오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이번에는 양산에 있는 생명샘 교회에서 저희가 순방예배를 드렸거든요.
0: 네.
2: 이 교회는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목사님께서 15년 전에 양산에, 연고도 없는 양산에 오셔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목사님 포함해서 4명 정도 지금 계시고, 그 중에 두 분은 또 부모님이 이사를 오셔서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처음 만난 거는 저희가 15년 전에 저희 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저희를 만나서 같이 함께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다음 세대들을 또 학교 모임을 함께 이어가시고 또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0: 네. 우리 장로님도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직접 찾아가 보셨던 교회 상황,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4: 네. 먼저 저는 오늘 PD님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복음 이 말씀을 듣는데
0: 네.
4: 뭐 몸에 온 감동이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순방 가운데에

0: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참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 한 끼를 그렇게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중에도 돈을 아껴서 50만 원을 장학금으로 그렇게 한 청년을 그렇게 섬기셨다고.
1: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0: 그렇습니다.
1: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 재정을 아끼고 아껴서 한 네. 청년을 후원하는
0: 네.
1: 네.
0: 그래서 그 재정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한 끼를 드셨고 그 와중에 50만 원 아끼셔서
1: 네.
0: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참 감동과 미안함이 막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이제 성도가 네 분이시니까 지금까지 열 분의 청년들에게 그렇게 장학금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1: 네.
0: 정말 농촌교회 도시의 작은교회 현실은 의식주의 기본이 어려운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예배 중에 선포되어진 말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또 맡겨진 자리를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그 사역자들의 모습 그 사역자를 담금질 하시고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 그 손길을 순방예배 가운데에서 보고 느끼면서 모든 시간이 감동이었습니다.
1: 아멘. 네, 맞아요. 오늘 또 순방예배 또 생명샘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농촌교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섬길 수 있는 사역을 찾아서 섬기는 것 그 어느 교회보다 규모와 상관없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농촌교회 또 작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순방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바나바우스에서는 그동안 이제 농촌교회를 위한 후원과 보급사역을 이어오셨고 또 이제 최근에는 농촌교회와 또 작은 교회를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사역을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소식들을 저희가 이 시간 서서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더 생생하게 듣고 계시는데 농촌교회와 작은 교회를 실은 도울 수 있는 방법 함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직접 순방하면서 찾아가시는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1: 그 이유를 한번 나눠주실까요?
0: 이번에 순방을 통해서 농촌교회와 그리고 도시의 작은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역자들에게 삶의 기본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런 재정 지원 그리고 정말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한 그런 도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순방하는 모든 교회에 매월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정도를 후원을 하면서
1: 네.
0: 우리가 성도들을 불러일으켜서 또 함께 그 농촌교회 작은교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먼저 부산과 경남에 농촌교회를 순방하면서 연 한 40개 교회에서 50개 교회를 섬길 계획입니다. 개인과 기업, 교회들에게 농촌교회의 현실을 알려서 후원관계가 되도록 섬기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버스 사역을 연 2회 이상 그렇게 진행하여서 농촌교회 전도 사역을 돕고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아멘.
2: 네. 저희는 가장 먼저는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농촌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함께 예배드릴 성도가 일단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서 찾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1: 아멘. 맞아요. 우리 장로님과 간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실질적인 도움과 동시에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함께

0: 하고 단순히 그냥 물질만 재정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를 직접 찾아가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만났을 때 전해지는 그 공동체의 온기라고나 해야 될까요? 네. 그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바나바하우스가 여러 방면으로 함께 찾아가는 복음, 이렇게 삶으로 행하고 있는데요. 나도 이 찾아가는 복음 함께하고 싶다. 찾아가는 마음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직접 연락드려서 관련된 내용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소소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585번님께서요. 사람의 삶 속에 복음이 머물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온기가 전해지고 복음이 머물도록 하는 사역. 오늘 바나바하우스가 함께하고 있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순방예배 다녀오시면서 또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는데 직접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금 당장 농촌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섬겨가고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40에서 50여 교회를 1년 동안 섬기시고 복음버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복음버스가 10월 달에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11월 7일로 변경이 네. 됐어요. 조금 더 알차게 네. 더 집중해서 준비하시고자
1: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앞서서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내용들 그리고 복음버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5월 달에 복음버스 극동방송과 함께하시고 이제 후반기에는 바나바우스에서 직접 준비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특별히 이 복음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많으시죠?
1: 네.
0: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1: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손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그리고 이 복음버스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을 기대합니다.
0: 네. 복음버스가 과연 어떤 복음 여행이 준비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우리 미소선우님께서 나눠주실 텐데요. 저희는 먼저 찬양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이 사역에 동역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자로요. 소소 프로젝트의 취지가 너무나 감동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 마음의 연결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시간 이 사역들 함께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서 또 묵상해보시면서 내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소라고 지금 바로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힘찬 찬양 함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0: 오늘의 소소한 일기.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나바 하우스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결국 우리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왜 복음일까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변화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래전에 들었지만 잊고 지냈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복음버스입니다. 복음버스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도 싣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가장 전하고 싶은 복음을 함께 싣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복음버스가 가는 곳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버스를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선물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작은 버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7일 고성으로 갑니다.
1: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소소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과 함께 앞서서 소소한 일기까지 함께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라는 우리 미스 성도님의 고백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바나바우스의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셨는데 이제 앞으로 농촌 선교를 위한 바나바우스의 사역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우리 간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 주변에는 사실 큰 건물 또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다양한 사역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감사하고 귀한 모습들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낮추면 적은 성도와 또 생활고에서 또 힘겹게 사역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교회를 함께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우스는 농촌교회와 작은 교회를 형님 교회들이 먼저 그리고 또 기업과 개인들이 한 교회씩 품고 섬기기를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1: 아멘.
2: 저도 매월 농촌교회 한 곳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1: 아멘.
2: 청취자 여러분들도 농촌교회를 품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간사님께서도 한 농촌교회를 섬기겠다 네. 마음에 품으시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교지를 마음에 품는 곳들이 한 곳들이 있잖아요. 혹은 뭐 저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 저 열방 중에 한 나라를 품으세요. 뭐 이런 표현도 참 많이 쓰는데 그런 선교적인 마음도 좋지만 일단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변을 일단 돌리면 주변에 너무나도 어렵게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작은 교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보자. 그리고 뭐 어찌 됐든 한 달에 한번 찾아가 보든 아니면 재정을 흘려보내든 뭔가 필요한 것을 함께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교회를 품으시고

0: 함께하는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시라 라는 마음 함께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간사님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소소라고 문자 보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간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 한 교회를 품는다는 것, 실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분명 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는 분들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 미소 선생님께서 복음버스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복음버스 어떤 복음 여행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소소일기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바나바 하우스의 복음 여행은 11월 7일 토요일 고성 하이교회로 떠납니다. 정말 버스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복음 영상과 복음 메시지, 간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고, 하이교회에 도착해서는 찬양과 전도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성의 유명한 관광지도 함께 둘러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부터 여행까지 정말 알찬 하루가 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네. 설명을 들으니까요. 풀 패키지 복음 여행입니다.
1: 네.
0: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점이 참 특별하게 다가와요. 어떤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여행이 필요한지 우리 간사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3: 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적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앞두고 설레고 기다리고 그랬던 마음으로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버스를 준비했는데요.
0: 네.
3: 복음과 여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속에서 복음의 기쁨도 자연스럽게 누리시기를 바라고, 가장 좋은 계절에 가장 특별한 행복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가장 좋은 날씨에 가장 행복하고 특별한 순간. 우리 지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시는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간사님께서 더 먼저 기대하시는 이 모습.
3: 네.
0: 실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이 저렇게 기쁘게 준비한다면 그 마음이 흘러 넘쳐서 기쁨이 전해지고 심겨질 줄 믿습니다.
3: 아멘.
0: 이렇게 기쁨으로 준비되고 있는 복음버스 11월 7일 떠나요. 근데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모시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 누구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신 분이 계신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복음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무기력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복음버스에 타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부산 극동 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고 복음버스 이야기하시면 저에게 연락이 오고 저희가 함께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쉬고 있는데 다시금 교회를 가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삶에 좀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도 다 네. 오실 수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네, 대신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꼭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한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복음버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복음버스 한번 신청해보자, 내가 또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소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셔서 복음버스 문의했어요 하시면 제가 연락을 받고 간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아가는 복음, 함께하는 발걸음, 참 감동입니다라는 문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복음 여행을 통해 참여한 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지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소 선호님부터 나눠주실까요?
2: 저는 하나님을 믿

0: 은 뒤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소망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이 복음 여행을 꼭 함께 떠나보세요.
1: 아멘.
2: 복음 버스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3: 우리의 삶에 여행이 얼마나 필요하고 좋겠습니까? 그 여행 중에 가장 좋은 여행이 바나바하우스와 극동방송이 진행하는 복음버스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 함께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1: 아멘.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초대할 사람이 생각나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보내시거나 혹은 버스라고 보내셔도 되겠어요. 버스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서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간사님께서 일일이 연락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버스 이야기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아멘.
1: 이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이 경남 땅에 새로운 부흥 그리고 부산 땅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3: 아멘.
1: 자, 저희는 이 마음 전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대 김겸 PD였고요. 오늘 바나바하우스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사울의 궁정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시골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온 나라가 사랑하는 영웅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될 후보로까지 여겨지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이야기의 어두운 그림자, 곧 사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질투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축복받는 사람 곁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노래하며 춤추었습니다. 그들은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특별히 다윗을 사울보다 높이거나 사울을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과 형제들이 전쟁에서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백성들이 두 사람의 승리를 축하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른 노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노래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이라밖에 하지 않았으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단 한 줄의 노래 가사를 통해 자신의 왕자가 위협받고 있다는 두려움과 의심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 예언 속의 이웃이 바로 다윗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두려운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과 인정 대신 그의 마음에는 질투와 의심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참으로 무섭고 교묘한 것입니다. 질투는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질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 결국 그를 살인의 자리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울이 분노와 질투를 마음에 품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어두운 영이 활동할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질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사탄이 성도의 삶 안에서 역사할 기회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험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 몫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향한 누군가의 부당한 시기와 미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동료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신실하게 섬겼을 뿐인데 오해와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정의로운 판단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질투가 얼마나 은밀하게 자라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이 불쾌했을 뿐이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주목하여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질투는 이처럼 작은

0: 불쾌함에서 시작하여 점점 자라나 마침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어두운 힘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투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을 다루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어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추어둔 질투는 반드시 곪아 터지지만 정직하게 고백된 질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본문은 사흘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향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 여인들의 노래 속에서 자신이 사흘보다 10배나 더 칭송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칭찬에 도취되어 교만해지거나 사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지켰기에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비방을 받을 때와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반응해야 합니다. 비방에 무너지는 사람은 결국 칭찬에도 쉽게 무너지고 부당하게 낮아질 때 흔들리는 사람은 높아질 때도 동일하게 흔들립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결정이 쌓여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다윗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짐과 높아짐 모두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마음에서 질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났는지를 보았습니다. 여인들의 단순한 노래 한 구절이 사울의 마음속 두려움과 의심을 건드렸고 그것은 곧 다윗을 향한 지속적인 감시와 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은혜와 축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운 감정이며 방치하면 반드시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혹시 나보다 앞서가는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누군가를 향한 은밀한 질투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 자매의 승진, 이웃의 성공,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의 축복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들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인정이 쏟아질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초조해지지는 않습니까? 질투는 방치하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울처럼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만약 여러분이 다윗처럼 부당한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실함을 보고 계시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보다 앞서가는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 질투의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질투와 시기를 정직하게 살피게 하시고 다른 이의 축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그 누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촌로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 5326

0: 전화기사 5958번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추계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 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부산 극동방송 방송국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방송 가족과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등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759-60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그동안 살폈잖아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런데 구조가 어떻습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여섯 번에 걸쳐서 길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난주 우리 살폈습니다만 아주 짧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 대한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이 구조를 볼 때 그냥 어쩌다가 지금 이게 던져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열은 너무나 중요한 배열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들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교회를 붙잡고 있는가. 사도들에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주어졌는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문득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장 뭐 거기에 대해서 그래 뭐 좀 섭섭한데 혹은 뭐 너무 과한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 일절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유명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발빠른 성질급한 시몬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뭐 그렇게 칭찬을 뭐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위로하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뭐 그렇게 칭찬을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칭찬을 하고 계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18절로 넘어가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 시몬이었던 그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면서 반석의 의미를 가진 그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장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기 스스로도 대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지?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고백.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라고 하는 그 존재 위에다가 말이에요.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너의 삶 위에다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의 필생의 사명인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있겠어요? 사도들은 교회를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당부하시는 그런 사명으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잊을 수 없는 게 또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조반을 준비하고 먹으라고 얼마나 겸연적이었겠어요. 도망갔는데 도망간 제자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좀 배불리 먹으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사실은 이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교회를 부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 양을 먹여다오. 내 교회를 부탁한다. 네가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내 교회를 부탁한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친히 맡기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온 삶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요. 목숨을 다해서 바치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교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거기에 있던 분들이 대구에서 오신 분이에요. 대구에 좀 꽤 큰 교회에 섬기셨더라고요. 그 교회 제가 알고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그의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구에 있는 그 교회가 골목골목을 들어가서 마침내 큰 교회가 나오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처음 지을 때 이렇게 지게 뭐 올려놓은 것처럼 짊어지고 가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좀 이렇게 자랑하는 듯이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자랑처럼 안 들렸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그 과정이 정말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와서 취업을 하고 거기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신방을 가니까 어떻게 어떤 교회에 있었고 어떻게 섬겼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섬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그 교회를 섬겼는지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대를 이어서 온 삶을 다해서 드리는 어떤 그 어떤 대상. 그래야 되고 또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감동이 들어간 사도 바울이 있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고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바로 그 교회. 그 교회의 소중함, 그 교회에 대한 가치, 그 교회에 대한 마음. 여러분 이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 공교회, 캐톨릭 처치라고. 캐톨릭이라고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 나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적인 의미에서 어떤 교회를 얘기합니다.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그 캐톨릭 교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거기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원래 여기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공교회의 의미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세계교회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신흥교회가 있죠. 수영록 교회가 있죠. 부정 교회가 있죠. 거제 교회가 있죠.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 로컬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로컬 처치. 근데 이 교회들의 모임, 이걸 세계 교회, 유니버설 처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무리를 말하는. 여러분 여기는 담장이 없어요. 여기는 국경이 없어요. 여기는 뭐 인종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그 어떤 무리 모임. 그걸 공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교회가 그런 거야? 우주적인 교회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계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몸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몸이 이제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는데 몸 전체가 건강하려면 각 지체가 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63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계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한 지역교회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만 아름답게 되면 안 돼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사역하는 우리 교회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왜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12번으로 나눠지니까 12, 12가 12이 완전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가. 뭐 그러지 않으면 13번에 걸쳐 설교해

되니까 목사님이 조금 귀찮으신 건가? 더 하고 싶지 않은 건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묶은 것은 두 가지가 하나예요. 이두 말이 하나예요.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같은 말이에요. 나누어서 말하고 있지만 같은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을 다른 각도에서, 아니 실질적인 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백,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흥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신흥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흥교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예쁘잖아요. 여러분. 예쁜 건물입니까? 건물이라면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될 때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건물이라면. 조직입니까? 뭐 당의 재직회, 공동위에 뭐 아니면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뭐 역사입니까? 교단입니까? 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예. 요즘 뭐 거의 교단에 대한 뭐 담들은 다 이상한 걸 고백하는 분들을 빼놓고는,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건.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모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도 중보기도실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 매시간, 매주일, 매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의 계절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교회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뭐, 그렇게까지 믿어. 오늘 뭐, 그냥 하루 쉬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아침에 나오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말이에요.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여러분? 저 시민공원에 가서 산책하기에 딱 좋은, 예, 제가 좋아하는 성주곡 수원지, 예, 한 바퀴 돌고 싶은, 예, 그런 날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날씨. 이런 날씨쯤에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예 한 번쯤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나. 한 번쯤 뭐 그렇게까지 뭘 믿냐고 뭐. 예. 또 어떤 분은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벌어가지고 그렇게 다 교회에다 갖다 뭐 헌금하고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나의 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고 하는 것, 예, 모르는 거예요. 물질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시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 어제 전도하는 팀에 이제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잠깐 있었는데, 그거 다 바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얼마나 해맑게 웃으시면서 말이에요. 목요일 날 사랑의 도시락, 40여 명의 그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걸 정말 뭐 이렇게 뭐 파는 것 같아요. 꼭 포장까지 해가지고, 예, 그걸 또 배달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예, 그렇게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시간이 뭐 남아돌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물질이 남아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생명보다 소중하게, 예, 성도의 교제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자 먹으면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예, 뭐 오늘 뭐 아메리카노가 뭐 잘 나왔네 이러면서 뭐 얘기하고,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의 만남,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의 교회, 헌신, 사역,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주님의 몸의 개념, 물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교회가 뭐냐?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제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려 연결되며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좀 뭐 복잡하고 자연스레 맞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머리와 서로 연결된 어떤 공동체. 그에게서라고 시작돼요.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된.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서로 마디마디마디 연결된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고 또 지체가 서로 연결된 공동체.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됩니다. 예,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 시작된.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어떤 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 어떻게 헌신했던 어떤 우리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섬겼을 뿐이에요.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 교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회 중심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런데 교회는 그 주님과 연결되어 세워져가는 동시에 또한 주님에게만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 지체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른손, 오른팔과 이쪽 부분이 좀 연결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왼쪽 팔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좀 삐뚤하게 되어 있습니까? 뭐 그렇더라도 하여튼 예,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서로 손과 발이 연결되어 있고 손가락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예, 서로 그냥 연결된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각 지체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잠깐 얼굴 부위를 다쳤는데 생활을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 다쳐도 여러분 생활이 얼마나 이런 불편한지 몰라요. 전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죠. 오른팔, 왼팔, 뭐 왼발, 오른발 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교회의 힘과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왼쪽이 지금 막 힘을 쓴다고 해봤자 거기에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콰이어 나무가 그냥 그야말로 저절로 떠오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 강력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세상의 풍조 여러 가지 뭐 흘러가는 것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코로나 한 번만 만나도 우리 꼼짝 못 하잖아요. 지난 한 주일도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속상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예, 교회 오기도 싫고 누구 얼굴 보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런 일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세상 풍조에 맞서서 그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요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찬양하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예, 마음들이 좀 그랬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함께 얼마나 예, 지난 5월, 6월, 7월, 8월 함께 견뎠어요. 그 더운 시절에 남옥적실에서 함께 견뎠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한 분도 제가 저에게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힘들다는 얘기 별로 하신 적이 없는 그냥 대신 감사하다고 하면서

0: 마귀가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묶여있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이 공동체는 흔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이 마련하신 터 위에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언제나 나는 홀로 설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그냥 내가 안 나가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믿기지 마세요. 지만 손해입니다. 넘어집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63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교회가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 살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그때 주님께서 상급 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니 라고 하는 그 당부를 기억하고 그 당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지켜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도들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로 붙들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그 사람들 직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섬기는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순간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했나 뭐 선교사가 되어야 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성도로서 함께 교회에 섬기면서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내 믿음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그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갔던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때로 얼마나 자주 헷갈리고 근데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너 잘 버텼다 여러분 좀 약해서 좀 때로 헷갈려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칭찬을 더 받을 거예요 그래도 버텼으니까 주님 저 잘 버텼지 예, 그래도 잘 버텼으니까 잘 이겼으니까 그것이 바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63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지나면서 우린 절대로 잊지 말고 붙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맡기신 이 교회 끝까지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오늘도
1: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0: 네. 결실의 계절,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9월 하고도 17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김영근 목사님 나오셨어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늘 아침 목사님과 함께 시편의 은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두고 읽는 말씀으로 시편을 꼽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시편이 시대를 불문하고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까요?
1: 네, 시편의 가장 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쁨, 감사, 그리고 고통, 탄식까지, 즉 인간의 희로애락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도와 찬양으로 녹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한 사람이 한시적으로 적어 내려 쓴 글이 아닙니다.